자, 사랑이 드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또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기도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 오늘 두 가지의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네, 말씀 씨앗 신청해 주시고 네, 말씀 씨앗 그 이미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어떤 말씀 구절들을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자 오늘 초록초록하게 희망 가득한 나뭇잎 이미지에 이제 또 말씀 씨앗 어떻게 본다면 말씀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말씀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받고 읽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요즘 베드로전서 말씀을 자주 좀 보고 또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이 참 제가 느끼기에 베드로 사도의 어떤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달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친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저는 베드로전서를 특히 이제 전후서를 좀 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3-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구절 선정했거든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일하게 씨앗, 네, 실시간 채팅에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료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설치하신 이후에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아주 시원하게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기도문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오타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그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네, 오타가 있으면 안 나가니까 오타 조심하시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씨앗과 항상 세트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와 또 맥락

속에서 기도문과 말씀 씨앗 이미지가 함께 제작되고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자, 교회가 때때로 논란거리가 되고 뭔가 크리스찬이 뭔 세상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괜히 위축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힘을 냅시다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으라차차입니다. 자, 힘을 내자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으라차차, 으라차차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샵 9330번으로 으라차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죠. 네, 씨앗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 되니까 으라차차 그리고 씨앗, 네,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사랑의 달 안에서 준비한 두 가지의 선물, 영적 보약, 영적 영양제 든든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납니다. 정말 이번 서머 스페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굉장히 좀 풍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뭔가 찬양을 좀 입체적으로 다채롭게 여러분께 좀 전하고자 몸부림을 친 어떤 서머 스페셜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찬양 있으시다면 오늘 일부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머 스페셜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서머 스페셜 찬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신청 찬양도 남겨주시면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자,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좀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샵 9330번으로 키워드만 남기지 마시고 조금은 더 길쭉하게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을아차자 이렇게 527번님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남기시면 네 기도문이 안 갑니다. 을아차자 아니고 을아차차, 을아차차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명식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옵니다. 진리 듣고 오시죠.

아멘. 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진리 결코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오늘 이 방송 가운데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신념 가운데 아주 깊게 각인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어떤 것보다 기쁠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분명한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기에 그런 주장에 흔들리고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분명하고 선명한 그 명징한 이 문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귀와 눈으로 듣는, 보는 영적 보약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그리고 또 기도문 전해드리니까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으라차차죠. 네, 기도문 키워드가 으라차차니까 오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씨앗입니다. 씨앗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얼른 소개해 볼게요. 아, 근데 진짜 썸머 스페셜 너무 그러니까 짧은 거 아니고 짧았다고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끝날 때가 되다 보니까, 어,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좀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네, 아무튼 네, 결국에는 찬양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말씀과 기도 더 나아가서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또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찬양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 찬양을 아멘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능력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457번님 문자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말씀 영양제 씨앗 네, 든든히 섭취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영양제 막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3 그리고 뭐 유산균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분은 뭐 8가지 뭐 이렇게 막 챙겨 드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영적으로 그런 영양제 우리가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보약들을 우리가 잘 챙겨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는 관심이 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0675번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씨앗 신청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으라차차. 그러니까 으라차차라는 이 문자를 남기면서 이 으라차차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잖아요. 문자를 으라차차라고 쳐야 되니까 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으라차차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힘이 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키워드 오늘 으라차차죠. 네. 자, 1234번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씨앗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2487번이 어라차차 오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으라차차 어제 키워드 궁금해 하시는데 어제 키워드는 구별이에요. 구별 어제 기도문

정확히 원하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어제 키워드는 구별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712번님 으라차차 선한 싸움에서 으라차차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으라차차 앞으로 전진하리라 다윗의 포효처럼. 야, 이 다윗의 포효하면 딱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나네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네가 이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라 하면서 으아 하고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골리앗 아웃. 네, 확인 사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네, 아, 그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 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제일 강하죠. 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다소 좀 흥분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용기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용감한 사람은 네, 겁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용감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091번님께서 으라차차 하니까 저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럼플피쉬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중가수시죠? 네, 럼블피쉬 으라차차 웃으면 하나 볼게 으라하하 뭐 이런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 노래를 누렸던 세대이기 때문에 친한 동생이 무명가수인데요 찬양 곡을 음반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습니다. 임동현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또 신청해 주셨는데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잘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귀한 찬양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3500번님 으라차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우리의 달란트 삶의 무게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백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재능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의 어떻게 본다면 무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무게를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다고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500번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늘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시는 모습 네, 눈에 그려집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이신 거겠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빛으로 오늘 하루 으라차차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1934번님 간절한 바람을 담아주셨고요. 9267번님 저 임산부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베이비 페어에 갑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검사를 앞두고 있어서 많이 떨립니다. 준비할 것은 많고 상황은 기다림과 기도의 연속이라 긴장되고 힘든 마음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듣고 싶습니다. 으라차차 파이팅! 하고 문자 주셨는데 야 베이비 페어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대전에 거리를 오고 가면서 육교에 이제 베이비 페어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한 수년 전에 베이비 페어 아내랑 함께 막 갈 때가 있었는데 아유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군요. 이제 그 떨림 추억이 좀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신 이 복된 기간에 대한 좀 향기로 남을 거로 전 믿어요. 그래서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두렵더라도 주님 믿으면서 기대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9267번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자, 826번님께서 이런 곡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 8월에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남아있는 자. 이게 어떤 곡인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 저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니 씨, 파이팅! 하시면서 8457번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으라차차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809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아침에 이 방송을 라디오 틀어놓고 남편과 밥을 먹었답니다.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안 만나고 만난 척하는 사람도 많지 않냐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지인에게 교회에 왜 다니냐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다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소중한 복음의 씨앗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유, 이 험한 세상에 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유이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삶이 힘들어서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평안과 그러니까 물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물들어가게 되면서 다양한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의 줄기로 딱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 만나고 만난 척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더욱더 또 가까워지고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들면서 8094번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우리 남편분께도 그리고 또 지인분들께도 소중한 씨앗이 되어 심기고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아,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으라차차죠? 으라차차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네, 말씀 씨앗도 놓치지 말고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릴게요.

네, 조수아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 나눴고요. 피아 워십이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왔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하면서 아, 나 예수 그리스도 괜히 믿었어. 아, 교회 괜히 다녔어.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나날이 더 거룩해져 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예수를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지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선명해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후회라는 단어 자체를 거론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다행이고 천만 다행이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사실 이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봅니다. 자, 이러한 저의 마음과 동일하게 또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0675번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으라차차 하면서 환경과 욕심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고 지고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이 예비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대전제가 있게 되면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담아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아무튼 네. 2096번님도 으라차차 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 바라봅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으라차차 힘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9187번님 또 문자 주셨고요. 4489번님 으라차차 힘을 내봅니다. 아이에게 감기가 옮아서 아파요 하시면서 내일 계약인 딸과 함께 기도로 2학기 잘 준비하며 둘째 케어도 주님 힘주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이제 둘째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둘째가 이제 좀 어린 것 같네요. 이제 육아로 인해서 많이 버거우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학이라는, 이제 부모님들께는 개학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본다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개학해서 이제 조금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4489번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질서를 잡아가는 또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얼른 감기 나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7057번님 길고 무더운 여름을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넉넉히 이겼습니다. 수술로 더욱더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머 스페셜 기간에 좀 보내면서 가장 많은 찬양 신청이 이 비 준비하시니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들었던 이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곡들 신청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비 준비하시니 틀어드려야죠. 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6045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으라차차 힘찬 하루

보내봅니다. 극동방송의 많은 직원들 열정 가득한 특별한 서머 스페셜 여름이었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니까 또 힘이 났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1670만님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극동방송의 어떤 음원 그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에는 아직 좀 업로드가 안 된 찬양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0885번님 시선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으라차차 주님의 자녀들이여 파이팅 합시다 하시면서 이 땅에 복음 들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랑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360번님도 고백해 주셨습니다. 자, 5976번님 오늘 키워드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키워드 으라차차예요. 네, 그래서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으라차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찬양 있으신 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입니다. 시선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두 곡의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네, 두 곡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시선 그리고 비 준비하시니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랑이들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오늘이 벌써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제 1.5일 서머 스페셜 사랑이들은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풍성한 찬양들 장작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받고 있죠? 네. 0675번님 신청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0714번님 지금 어르신 목욕 시켜드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지금은 말씀도 잘 받아주시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소리만 지르셨습니다. 우리 어르신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부르면 따라 부르십니다.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힘내서 목욕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사연 남겨주셨는데, 네, 이어지는 두 곡은,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두 곡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으라차차죠?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으라차차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으라차차 문자 남기실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막 아주 영혼 깊은 곳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한번 기도문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네, 사랑의 테란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부의 마지막 곡 또 신청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845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기쁨의 날 주시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 찬양 오늘 1부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 시간, 네, 풍성한 또 은혜와 찬양의 감동으로, 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으라차차입니다. 네, 샵 9330번 으라차차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두 축이죠. 경건의 중요한 두 축인데, 여러분께서 둘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으라차차 문자 주시고, 네, 말씀 씨앗 이미지와 또 기도문 둘 다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뵐게요. 네, 2부 시간 더 풍성한 또 찬양의 감동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아멘. 네,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메시지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쁨으로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송 키워드 으라차차입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 으라차차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전해드립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누고 있는데 좀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곡 중에 하나죠. 0995번님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수요 예배 찬양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 가사가 고백하는 게 참 복되고 귀해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듣고 와서요, 풍성한 찬양과 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사랑이 떠난 썸머 스페셜 특집입니다. 기존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께 찬양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지난주에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자 시작했던 이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다라기보다는 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코너였는데 이제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한 주도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 찬양과 말씀 네, 이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두 분, 귀한 섬겨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먼저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어떠셨을까요? 네.
1: 지난주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잖아요.
0: 네.
1: 저희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로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사실 지금 우리 찬미 자매님께서 굉장히 또 오늘 헤어밴드와
1: 네.
0: 함께
1: 네.
0: 예쁘게 또 오셨는데
1: 보이는 라디오가 보이는 안 되네요.
0: 네, 지금 고장난 상황에서
1: 아쉽네요.
0: 복구 중입니다.
1: 네.
0: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썸머 스페셜이 끝나면 이제 찬미 자매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한혜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데 김효성 목사님께서 정말 피치 못할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꼭 가야 하는 빠질 수 없는 또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대타를 보내주셨어요. 한혜정원교회에 나보다 더
1: 이야.
0: 정말 은혜와 영성이 충만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혜정원교회 우리 이찬영 부목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네, 네.
2: 다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조금은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0: 아, 할렐루야.
2: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오늘 아주 뜨거운 은혜 함께 나누길 소망하며 왔습니다.
0: 자, 근데 일단은 이 코너의 컨셉이나 이런 거 조금 잘못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2: 네. 네.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또.
0: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감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만 하기 너무 아깝다라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고 아마 그렇게 소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목사님께서는 그 이전에 코너 형태로 좀 이제

0: 전달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0: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네. 풍성한 은혜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늘 컨셉 자체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짧게 말씀 전해주시면 이제 찬미자매님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찬양을 또 불러주실 겁니다.
2: 네.
0: 찬양 부르면 이제 이어서 이제 찬양 이후에 또 목사님께서 짧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 찬미자매님께서 또 그에 이어서 찬양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유롭게 또 물 흐르듯이 이제 좀 이 코너가 진행된다라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찬양의 감동까지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찬영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정말 특별 말씀 찬양, 찬양 말씀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요나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게 되고 폭풍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주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잘 떠올려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은 요나를 벌하시거나 포기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던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진짜 벌하셨다면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두셨을 것이고 요나를 버리셨다면 폭풍이 아니라 순풍을 허락하셔서 배가 편안하게 다시스로 가서 요나는 선지자가 아닌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벌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0: 아멘.
1: 그렇기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 사용하실 그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0: 제가 들었던 주품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주품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주품회라는 찬양을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여름 캠프에 기도회를 하게 되면 꼭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름 캠프를 이제 가게 돼서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꼭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 권면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큰 두려움과 낯설음이 그 자리에 공존했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기도 했고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멀리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부모님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제가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시편 48편 14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 아멘.
0: 저는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마치고 대학을 진학할 때 매년 이 말씀이 적힌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벼랑 끝에서 저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8편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우리의 그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마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라 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1: 아멘.
0: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0: 아, 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저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할 일은 없지만 제가 노래를 참 못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하나님 목사가 찬양을 이렇게 못해서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 앞에 서서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려고 굳건히 노력했습니다. 이 고민을 안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셨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설교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던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실 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이 나약함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함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0: 그리고 더 나음을, 더 완벽해짐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더 완벽한 능력을 갖기를 요청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면,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잘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들, 나의 아픔으로 인한 상처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들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 아멘.
0: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 아멘.
0: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약함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저희가 붙잡을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도 조건도 나의 능력도 아닌 주인만이 저희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지나온 걸음마다 함께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때때로 너무 커다란 어려움들이 우리를 마주해서 혹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아직 붙잡고 계시기에 허락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저희들이 내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0: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일단,
2: 아멘.
1: 와, 감사의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 네. 제가 막 그 워낙 또 캐릭터가 밝고 뭐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런 캐릭터인데 제가 감히 또 이제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시간 주어지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멘.
1: 너무 귀한 시간으로 좀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주신 우리 이찬영 목사님 그리고 박찬미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목사님 사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고 또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코너의 흐름과는 전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0: 아, 네. 원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서 좀 걱정하기도 했고요.
1: 네.
0: 이제 좀 이제 여름 사역 나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느낌으로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좀 짧게 짧게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성령님께 좀 구하고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저 또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짧은 시간 함께 돌아보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1: 지금 8016번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제가 사는 이유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 주셨고요. 우리 찬미 자매는 어떠셨을까요 오늘? 네.
2: 저는 뭐 좋았죠 피디님. 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1: 네.
2: 그리고 옆에서 목사님의 그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도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 다 좋았지만
2: 네.
1: 저는 찬양을 즉석에서 하나하나 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곡을 네. 하신 거잖아요, 찬미 자매님께서.
2: 그렇게 흘러갔네요, 어떻게. 네. 네.
1: 저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마지막 곡 이제 부르실 때, 와, 너무 이제 가슴에 이제 정말 깊은 울림으로 네. 다가와가지고 다 이제 시간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지난주랑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2: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예배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2: 아멘, 아멘.
1: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눈물이 납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귀가 있어서 감사한 우와. 시간입니다. 라고 9755번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 8457번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찬양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1: 1069번님 일회성 곡으로 끝날 코너 아닙니다. 고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 자 0360번님 목사님 말씀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너무도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으로 은혜를 더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좋은 방송 기백하고 전하는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도
2: 와.
1: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셨고 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꼭 붙어 계시기를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번 주에 끝부분만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매주 해주세요. 라고
0: 매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7877번님도 이 시간 너무 우와.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자 3003번님 고정 우와, 코너 해야 합니다.
2: 이게
0: 웬일이에요.
2: 이런
0: 일인데 이거.
1: 네 아무튼 너무 귀한 3개매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귀한 자리 좀 지켜주시고 은혜 찬양 전해주신 우리 박찬미 자매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또 풍성한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또 이찬영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좀 보내드릴게요. 네 앞으로 또 좋은 시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키워드는 으라차차입니다. 으라차차.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으라차차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용서가 필요한 또 하나의 범죄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맹세는 구약시대에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행위로서 인식되긴 했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맹세는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이 구약의 맹세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맹세법 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맹세가 잘못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조건에서 맹세가 이루어졌죠? 신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4절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함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부로 맹세했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그 맹세 행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자만심에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떤 종류의 행위든지 함부로 하는 것에는 항상 죄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의 결과이니까요. 경솔함의 결과이니까요. 세심하지 못함의 결과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게으른 결과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야 할 맹세가 경솔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기업들은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불법이 들어가도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보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좋다는 것이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 개인 개인의 순종함이 없다면 그 제사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혈기로 말한 그의 교만함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한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깊게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또 한번 넓힐 수 있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로 무거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입으로 욕을 했단 말이죠. 욕이 저주 아닙니까? 내 입으로 저주를 했는데 나는 그 저주를 그 사람 면전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욕을 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거죠. 또 정말 나의 그 욕이, 나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느냐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0: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를 저주했다. 그 행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맹세를 했느냐, 맹세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 동기로 그러한 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알수록 죄를 보는 눈이 더 크게 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과정, 의미로서 그 동기 같은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면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면을 서로 간에 못 보기 때문에 결과만을 갖고서 생각하고 결과나물을 갖고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한번 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속죄가 필요한 죄가 어떤 것인지 좀 평범치 않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본 셈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또 한 번 또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 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관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 및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 및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들의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 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뜨거워진 영적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 열정을 받아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 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섬교회와 시온성결교회 아둘람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성결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 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캠프 현장에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인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푸사 가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0: 물만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라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차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오후까지 충남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에피비스 신앙 칼럼.
2: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어린 손주와 함께 나온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해봐 하며 아이를 부축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포기했던 문제와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도 다시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와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 거친 파도가 엄습하고 또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하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님, 이운자 권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소망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하늘사랑교회 김규태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문득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별세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떠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는 떠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로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셨을 때 그것은 꼭 슬픈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 중에 자신의 임종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로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로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셨듯이 우리 역시 기도로 삶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아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새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매일의 삶을 채우고 기도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담대히 준비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 처한 곳에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져주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0: 교회마다 전도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물리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중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도 열려있는데요. 042-825-9331번에서 4번까지 넉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사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535번님께서 고도 근시로 망막이 너무 얇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했습니다. 너무 아팠는데요. 더 찢어지지 않고 시력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는 망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섯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뇨에 우울증 약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
0: 예.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한 부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자녀들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도근시로 막막의 시술을 감당하고 고통을 느끼며 이제 하나님 시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건강한 시력을 주시고 또 안정된 시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잘 보고 또 하나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더는 망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당뇨와 우울증 약도 함께 복용 중인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시는 2535를 사랑하는 성도님을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양육하고 있는 우리 다섯 자녀들 하나님 사랑으로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다섯 분이나 허락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우리는 연약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고
1: 아멘.
0: 또 자라는 자녀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이 세상에 삐뚤어진 길 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평안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치유의 하나님께서 망막 수술을 마친 우리 이분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손상된 그런 시신경과 세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8893번님께서 10월 초 첫 출산을 앞둔 우리 큰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박은경. 건강하게 아기 낳고 또 우리 사위 진병승 대전으로 발령받아서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0: 예.
1: 예, 우리 산모 되시는 따님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정말 견디느냐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0: 예, 이제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순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출산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첫 번째 출산 여러 가지 염려가 되지만

0: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10월 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를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복중의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움직였던 것처럼 귀한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순산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순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기간 우리 산모가 기도로 찬송과 감사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사위분이 대전으로 발령이 돼서 함께 자녀를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정의 출산과 또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의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따님 출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사위 되시는 분도 아마 공무원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위님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5302번님께서 거제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심한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목사님 비가 별로 안 온 지역도 있고 대전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네. 정말 많이 온 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에도 비 피해 입으신 분들 또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위해 또 빠른 복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또 많은 하나님 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거제도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또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을 잃고 또 하나님 자동차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현장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고 복구를 애쓰시는 공무원과 모든 분들 위해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큰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지역의 모든 복구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도를 비롯해 많은 그 수해 지역에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목사님. 네, 네. 이분들의 삶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특히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1: 예. 이 시간 4723번님께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큰딸은 중학교 교사인데 저는 개학했고 딸은 오늘 개학합니다. 성령께서 영성, 지혜, 건강을 주셔서 가르치는 것과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운행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동료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학기 때 동료

0: 동료 교사와 매일 점심시간 함께했던 기도 모임을 2학기 때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너무나 멋진 교사 가정이네요. 목사님 네. 이렇게 부모님도 교사시고 따님도 또 중학교 교사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격려 박수를 좀. 네, 정말 요즘 너무나 힘들다고 하잖아요. 예, 학교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학교에 또 아이들에게 선한 믿음이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사이신 또 부모님 또 따님도 중학교 교사 참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미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감당기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사시고 따님이 중학교 교사인데 하나님 계약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늘 습관처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은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학교 업무가 많은데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먼 길 오갈 때 출퇴근 길 안전운행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학생들 돌보는 일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부모와의 관계 또 학생들과의 관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되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하나님 동료들,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교사와 함께 기도 모임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가정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두 분의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귀한 이 세상의 선생님들 축복해 주셔서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육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하나님 공무원들 행정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잘 하나님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이 부모님과 또 따님 날마다 세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동료 교사님들 관계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178번님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분이네요. 예, 이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예, 우리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9178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9278 강성가족 여러분의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여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물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0: 또 사랑으로 연합하며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귀한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우리 이분을 축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9187번님께서 친정어머니 82세입니다. 목통증 치료해 주시고 또 어지럼증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또 이렇게 어지럼증까지 있으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정말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정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목통증과 어지럼증의 증세가 있어서 우리 어머님 연세 드신 어머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정어머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통증을 치료해 주시며 또 목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어지럼증이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응답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 주의 보혈로 하나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 모든 육신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온전히 강건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치유의 하나님께서 심한 목통증과 또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우리 어머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염증과 또 통증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예, 9797번님께서 이진열 남편이 병원 입원실에서 잘 인내함으로 나머지 치료 과정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완치를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희망과 소망으로 기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남편분이 또 이렇게 치료 때문에 입원 중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1: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과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고칠 수도 있고 또 치료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신데 하나님 과정과정마다 하나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남편을 위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 귀한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남편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또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방송가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이미 들으신 줄로 믿고 감사 올려드리오니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진열 성도님의 모든 질병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네, 우리 남편분 모든 질병의 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1: 아,
0: 네. 네, 이 시간 3696번님께서 동구 신홍동 단지내 상가가 속히 매매나 임대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간절한 기도 제목 두 줄이지만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로를 이미 아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흥동의 상가가 매매되고 혹은 하나님 임대되기를 위해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아버지 세입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수 있는 분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좋은 사업자 보내주셔서 또 그 임대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버지 아이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마인드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그 임대하는 사업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저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672번님께서 권호동 박상숙 형님과 그리고 형수님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동생분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형님과 형수님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 동생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 귀한 가정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눈물의 기도, 동생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 어여삐 여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님과 형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귀한 가정이 동생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2: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네, 우리 형님과 형수님 꼭 예수님 믿고 또 언젠가는 이 동생이 나를 전도한 거에 대한 간증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2: 아, 네.
0: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목사님 우리 소망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미래 세대와 군성교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안지나 서나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더욱더 기도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샵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뜨겁게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5342번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회나 기관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양육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가 절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뛰어놀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같이 기도하고요.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1605번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기적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9월 12일 가정행사 결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알콩달콩 잘 사는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유,
0: 너무나 멋짐. 예, 축복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우리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참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0: 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0: 능력을 더하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멘.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결단, 성령의 체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안전사고 한 건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9월 12일 날 하나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같은 교회에서 만나 함께 청년부에서 수고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귀한 가정에 이제 부부의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모든 절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태의 열매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도로 서로 사랑으로 신뢰로 성경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가 더 많이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605번님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월 12일 결혼 행사 잘 마치고 또 사진도 올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479번님께서 결혼 8년 차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담한 첫집 그레이스 홀을 교회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반셀프로 공사 중입니다. 불볕더위에 정말 힘들었는데 지난 입주 이후부터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바지 공사 중이라 9월 초에 이사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우리 딸의 이름 뜻처럼 은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은혜의 집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은행 지분이 더 많은 집이지만 열심히 수고해서 또 노력해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본향을 기대하면서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은혜로 채우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예쁜 가정이네요, 목사님. 네, 네. 그림 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네. 예, 우리 벽지 새로 깨끗한 벽지로 또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집을 또 이렇게 그레이스 홀이라고 또 해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네. 이 가정에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6251번님께서 발목 수술 후 어지럼증이 심해서 검사 후 이석증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지난 결혼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하나님 그것이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잘 감당하게 하셨고 또 시원한 바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초에 이사 예정인데 하나님 모든 남은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 자녀 이름처럼 하나님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집에서 물질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주의 평안도 누리게 도와주셔서 귀한 부부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소망 두고 천국 본향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석증으로 하나님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지러운 증세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이 육체의 중심이 잡히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하나님 잔잔케 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풍랑이 잔잔하게 멋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0: 그발 얹어주시고 손 얹어주셔서 하나님 삶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평안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3373번님께서 직장으로 참여하진 못했지만 이 시간이면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프라 너무 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서울 Y대학교 마지막 박사과정에 늦은 공부로 혹이 나만으로 공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짝을 주셔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이강민, 여자친구는 정채현입니다. 정채현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며칠 전 호주로 유학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잡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둘의 주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또 5600번님께서 참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회사와 가정만을 지켜온 남편입니다. 작년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폐렴으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공고 사직 또한 내년 3월까지라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기도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년에 회사의 공고 사직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목사님 시간이 좀 짧아서 이 두 분을 위해서 같이 짧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이제 하나님 공부 마치고 또 이렇게 좋은 믿음의 하나님 귀한 여자친구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제 며느리 되실 분이 또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님 손 붙들고 공부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 이강민, 정채현 귀한 하나님 자녀 부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정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1: 아멘.
0: 마지막 박사 과정도 잘 마치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남편의 권고 사직으로 인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1: 아멘.
0: 전에 하나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비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네, 오늘도 모든 분들의 또 사랑과 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다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짧게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께서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

0: 제목을 위해서 짧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곤고함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존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어느 곳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귀한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에 거친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소망가족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진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 하는 내용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실제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정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가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깊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는 편지의 마지막,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는 믿음의 삶이 결국 기도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심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6절에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강한 힘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세

번째와 함께 이 기도 시리즈 전체를 연결하는, 종합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매우 단순하지만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인생의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즐거울 때가 있다. 눈물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웃음의 계절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계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오겠죠. 또 겨울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여름이 다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하며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찬송도 넓은 의미에서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을 곡조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역시도 기도의 한 차원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비상벨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저 내 힘으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습니다. 마치 건물 안에 비상벨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만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이 막힐 때만 쉬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숨을 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숨은 저절로 쉬지는 거죠. 늘 쉬지 않고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은 때로는 위기가 와도 그 위기의 때를 너끈히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다윗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 중 잠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길러지는 믿음의 습관이죠. 여러분, 영국의 강해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본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이후에 아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고전 작가로서 E.M. 바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E.M. 바운지의 기도의 시리즈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E.M. 바운지가 그 기도 시리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춰졌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놀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병이 찾아올 때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위기의 습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사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운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길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은 병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성도에게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혼자만의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만 혼자 믿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죄와 싸울 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보호의 울타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의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숫자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함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서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약 100회 사용합니다. 그리고 58회에서 59회는 서로 뭐뭐 타라, 명령형과 함께 사용되었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세워주라.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은혜의 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숨기며 살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의 은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감출수록 더 커져요. 죄는 감출수록 점점 더 우리를 더 옭아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라는 분이 신자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혼자 품고 있으면 죄가 나를 붙잡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감춰라, 가면을 쓰라, 너 혼자 해결해라, 창피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자 짐을 지지 말아라, 함께 기도해라, 함께 회복해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100%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100%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문제 없는 곳이 세상에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데 문제가 왜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공동체를 찾아가려면 공동묘지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복되어져가는 공동체.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된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란 성경의 역사죠. 그 시장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집사가 자신의 죄악을 놓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는 개인의 회개에 머물지 않았고 교회를 새롭게 했고 민족을 일깨웠고 한국계 부흥의 불길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흥은 뛰어난 설교자 한 사람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는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기도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의 짐을 혼자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소그룹 셀이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그 중요성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절박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옥에서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은혜일 뿐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성도도 귀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무릎 꿇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울 때에도 곡조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도록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회복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사용하기 전에 그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의 시간을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셀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야고보가 소개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0: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제가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리즈를 함께 연결을 해서 종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평안교회 042 523국에 6038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 828국에 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목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시간들, 또 환경의 압박,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된 세팅인 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임재와 목적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에 담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작품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BWV 351번 가운데 4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1748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사이에서 엑스라사펠 조약이 체결됩니다. 영국 국왕 조지 2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런던 그린파크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열었고 핸델에게 이 작품을 의뢰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악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관악기와 타악기 중심의 대규모 편성을 이루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왕실에서 야외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러한 편성을 주문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4악장 프랑스어로 La Réjouissance 환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장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이 가운데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C메이저 황제 작품번호 76번 가운데 3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이 3악장의 주된 선율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찬양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선율과 같죠. 특별히 이 3악장의 주제가 바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장이기도 합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C메이저 황제의 3악장, 오늘 이 작품을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의 사막장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의 일부분을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의 찬양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두 곡의 찬양을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델링키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 수 없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APD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OAP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편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어,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1: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아.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네.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네.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네.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1: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0: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1: 중국에서 그럼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 계셨던 거예요?
0: 훈영강성요. 아. 훈영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네.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한 6년. 아. 그냥 이제 팔려고 한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1: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네.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 봐요.
0: 네네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1: 중국어를 잘 하시겠어요, 선생님?
0: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1: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다는데.
0: 손으로 쓰기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아, 네.
1: 채팅하고 네네네, 문자 통보 보내고
0: 네네네, 그런 거.
1: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네.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네. 그냥 차에서 네. 잠이 든 채로 네. 중국 땅을 밟으셨고 네.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아,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데 말려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 아,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계기점이 된 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오. 네.
1: 신분증이 그러니까 없으셨어요.
0: 애아빠 이름으로 오픈을 했고.
1: 아, 정말요.
0: 그리고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1: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0: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네. 혹시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아빠가 이제

0: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손 이제 지금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 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1: 아, 네.
0: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1: 네.
0: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1: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 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0: 네.
1: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0: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놔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지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지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이랑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하면서
1: 그렇다더라고요.
0: 거기서 네. 알게 된 거예요.
1: 네. 근데 이 북한에서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0: 네.
1: 대한민국 남한 남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 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0: 당연하죠.
1: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 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1: 네.
0: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아.
0: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네. 다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0: 네.
1: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0: 네.
1: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0: 네.
1: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0: 네.
1: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D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오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공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초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전기세를 낼지, 오 아니면 X 정답은 O입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내기권 했어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집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걷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FP데이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회원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하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하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주어야 한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므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주어라. 이것은 므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핫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핫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므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4장 15절에서 4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나이테. 이 나이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선의 간격이 똑같지 않죠. 햇빛이 충분하고 비가 적당히 내렸던 해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이 나이테의 폭이 넓어지고요. 가뭄이나 추위처럼 자라기 힘들었던 해에는 그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나무의 역사는 넓은 나이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잘 자란 해도 그 나무의 역사고 힘겹게 버틴 해도 그 나무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참 잘 풀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고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꼈던 때가 있죠.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고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아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아이고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안에 분명한 나이테의 하나를 새기고 계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운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잘 자란 시간만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버텨낸 시간도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내 삶의 나이테가 너무 좁게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자라지는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있다면 그 하루 역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믿음의 나이테로 남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첫 곡을 들으시고 감탄하신 1648번님, 첫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큰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는데, 첫 곡은 한희 사모님, 요즘에는 장한이로 활동하고 계시죠. 장한희 사모님의 인내라는 곡이었어요. 사모님은 행복이라는 곡을 불러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됐는데, 이 인내라는 곡이 2020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참,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렇지? 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 인내를 겪게 하셨고, 우리에게 만들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나이테 얘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무에는 나이테가 그 간격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지만 그 좁은 곳이 만들어지는 그 역경의 시간들도 나이테는 온전히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시고 힘든 시간이어도 역시 이 나무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멋진 나이테들을 기록하실 거고요. 그게 믿음의 나이테였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자, 2시 9분 현재 되고 있고요. 8월 20일, 벌써 목요일이에요. 진짜 시간 빨리 가죠. 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1454번님, 으라차차 하시면서 들어오셨고. 자, 5101번님, 두끼 반갑습니다. 찬양 너무 좋다고. 그래요. 뭐, 저희가 이제 선곡하는 곡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곡 좋습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곡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 주러 이분이 또 오셨습니다. 최근에 한두 주 만에 이제 여름사역 때문에 뵙는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더 반가운 분이에요. 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보내주시고, 찬양 찬송가 하나 듣고 오죠. 네, 윤형주 장로님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입니다.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까지 잊어버리는 방송.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예. 예.
0: 아 역시 래퍼가 오니까. 안 계실 때는 이제 아나운서가 예. 이제 그 대체를 했는데 역시 아나운서하고는 이제 또 느낌이 달라요.
1: 아 예, 아 제가 못 따라가죠.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0: 아니 또 지난주에 그 앤디 그분은 목사님 진행하는 걸 듣고 아, 역시 래퍼라. 아. 잘 지내셨어요?
1: 예, 제가 여름 사역이 좀 바빴는데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0: 사실 목사님들이 제일 바쁜 시기죠.
1: 네, 그렇죠? 여름이 진짜 제일 힘들고 바쁘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또 보람되기도 하고.
1: 아 너무 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0: 네, 자 동남아 순회 공연을 돌아오신 건 아니고 여름 사역을 마치고 네. 돌아온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밥상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1: 예, 그럼요.
0: 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선물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가 있습니다.
0: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 예.
0: 일단은 이 문제부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1: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며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2번 이산이 아닌가벼. 오늘 문제는 에스더에서 나옵니다.
0: 아, 요 스타일의 문제가 정말 그리웠어요. 네. 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한 말이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자, 보기가 이제 기니까 숫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문제 한번 다시 주시고, 예.
1: 네, 에서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며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2번, 이산이 아닌가벼?
0: 아, 네. 와, 참. 뭐가 정답일지, 어렵지 않으니 쉽게 맞히실 수 있습니다.
1: 예.
0: 문상일 목사님, 또 한 2주 만에 오셨으니까, 반기시면서, 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 보내주십시오.
0: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아, 지금 방금 들어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문제 한 번만 더.
1: 네,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며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2번, 이산이 아닌가벼?
0: 그렇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1: 샵 9330으로 그렇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0: 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치킨도 드실 수 있고
1: 네.
0: 곱창도 드실 수 있고 커피와 육수까지 이 중에서 골라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자, 우물정
1: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더 큰 박수 한 점을 드립시다.

0: 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믿어요 그 약속 듣고 왔습니다. 2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와, 오늘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다고 뭐 다양한 분들이. 네.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 방송 많이 애청하고 계시죠.
1: 예, 제가 네. 이게 목요일 날에 뭐 사역이 있어서 한 주 못 오면 네. 집사님들이 이번 주에 왜 방송 안 나왔냐고 출석 체크하십니다.
0: 이게 진짜 저희는 진행하면서 누가 듣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1: 네.
0: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든 아니면 이 방송할 때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1: 그쵸.
0: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 수 있으니까.
1: 네.
0: 잘 연락 주시고 0684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 네. 너무 재밌어요. 원래 이 말씀은 참 거룩한 부담감과 무거운 말씀인데 오늘 퀴즈를 듣다 보니 미소가 나오네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0: 예.
1: 제가 큰 은혜와 평안을 경험했기에 더욱 적극적이 되네요. 감사해요. 해피한 오후를 열어주셔서.
0: 이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찬양 나가는 사이에 목사님과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극동방송을 한번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쵸. 너무 좋아서
1: 계속
0: 하루 종일 틀어놓고.
1: 그쵸.
0: 야, 근데 딱 때마침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 또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8413번 님도.
1: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네. 나아갔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1: 그쵸.
0: 자, 06769번 네. 님.
1: 퇴근길에 주차 중, 지난번에 선물 치킨도 못 받았다고.
0: 누구시지?
1: 아니, 이게, 뭐, 문제 맞추셨는데.
0: 그러니까 연결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1: 네.
0: 연결되신
1: 네네.
0: 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1: 네네. 혹시 연결됐는데 못 받으셨으면.
0: 그래, 다시 한번 문자 주세요.
1: 네네네.
0: 자, 그리고 6802번.
1: 네. 제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재밌게 듣고 있는 극동방송입니다. 24시간 켜놓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아멘.
0: 이렇다니까요.
1: 네.
0: 오늘 한 번 들으시면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1: 그러니까요. 에스더님이 행차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직접. 본인 직접. 등판.
1: 그러니까요.
0: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한 번만 더 드리고.

0: 그래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 거예요. 예.
1: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며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2번 이산이 아닌가벼.
0: 이산이 아닌가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단문은
1: 50원,
0: 장문은
1: 100원입니다.
2: 세상에서 손해보면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0: 네, 언어인트인 찬송가 1집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 주셨는데 저희가 정답을 좀 알려드리고 선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답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죠? 입니다. 네,
0: 이 산이 아닌가 변은 등산 잘못 가가지고 네. 등산해서 자, 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정답이었는데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네, 받으시면 이분께 기회가 가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될지 자, 먼저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043 받아주십시오.

0: 그렇죠. 043 번호. 신호가 가고 있는데.
1: 저희 스팸 전화 아닙니다.
0: 네.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043이 뜨면 곧장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1: 어.
0: 네.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방송 듣다가 연락을 보내주신 거예요.
1: 어, 대단하시네요.
0: 근데 지금 전화는
1: 아쉽습니다.
0: 아쉽게.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아, 이분이 전화 연결 안 됐어요.
1: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0: 공동방송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1: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지난번에도 그렇게 연결하셔서 연결돼서 같이 네, 문제 맞추셨는데
0: 이게 참 신기하다니까.
1: 네.
0: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신지. 자, 그 다음 분을 그러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갈 수 있으니까. 자, 지역별 어떻게 뜨면 받아야 되는 거죠?
1: 지역번호 043. 043번을 네, 받으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분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인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전화 안 받기로. 반갑습니다.
2: 누구세요?
0: 극동방송입니다.
2: 아, 네네네.
0: 아이고, 이상한 번호가 뜨니까 놀라셨죠?
2: 네네.
0: 아, 지금 생방송 중에 연결되어 있고, 좀 전에 정답 보내주셨죠?
2: 아,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2시의 기쁨 최정민이고요.
1: 네, 안녕하세요. 문스타
2: 네,
1: 문상일 목사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아, 통화 괜찮으세요?
2: 아, 잠깐만요.
0: 네.
2: 예, 네, 예. 스피커를 하려고. 언니가 옆에 있어갖고.
0: 아, 당황하셨죠?
2: 아, 네. 아이고. 언니, TBS인데요?
0: 저희는 극동방송.
2: 아, 극동.
1: 극동방송.
2: 아, 아니. 네. 극동방송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 야, 이걸 모르셨구나.
0: 청주에.
2: 네, 나 대전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대전은 한 1989년도에 생겼고요. 청주는 네. 올해 3월에 네. 생겼습니다.
2: 아, 그래요?
0: 놀랍죠?
2: 어, 네.
0: 네.
2: 나 청주는 전혀 생각 못 하고요.
0: 네.
2: 대전만 생각했어요.
0: 오, 지금 그럼 계신 데가 청주세요?
2: 네, 네, 네.
0: 청주 어디세요?
2: 여기 수곡동이에요. 그 CBS 방송 옆에.
0: 아, 그렇구나.
2: 네.
0: 아이고, 또 이렇게 그 바로 옆에 있는 방송국이 있는데 또 저희 극동방송을 또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2: CBS 방송보다
0: 네.
2: 극동방송을 많이 들어요.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별다른 언급을 하기에 참 조심스럽긴 한데.
1: 네.
0: 뭐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송이니까.
1: 아, 네.
0: 그렇죠? 들어보니까 좋죠?
2: 네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섬기시는지 소개가 좀 가능하실까요?
2: 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예동교회입니다.
0: 예수님과
2: 동행하는 교회.
0: 동행하는 교회. 예동교회.
2: 네.
0: 사모님이세요?
2: 네.
0: 아, 역시. 느낌이, 사모님이 느낌이 딱 왔어요.
1: 이야, 어떻게 딱 맞추시네요?
0: 그러니까. 이게 톤에 따라서. 사모님.
2: 네네.
0: 그럼 교회에서 늘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2: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0: 아하.
2: 예, 운전하면서 듣고 있다가.
0: 네.
2: 예, 보내드린 거예요.
0: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아.
2: 아, 언니 전화.
0: 아하, 그렇구나. 통화,
2: 네네.
0: 통화 괜찮으시죠?
2: 네네.
0: 자, 그럼 이제 사모님과 함께 저희가 퀴즈를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
2: 네네.
0: 자, 목사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제가 열 문제를 드릴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 네네. 문제를 들으시고 1번, 2번 번호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7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2: 어, 이거 지금 시간은 안 되는데.
0: 어, 짧게. 금방 지나가요, 금방.
2: 퀴즈, 아, 지금
0: 퀴즈 하는데 1분이면 되는데.
2: 손님이 오셔갖고.
0: 아, 1분도 안 될까요, 사모님?
2: 네.
0: 아하. 아쉬워라, 아쉬워라. 알겠습니다.
1: 아,
0: 그러면 다른 분께 기회가 돌아가는 걸로 하고.
2: 예, 예, 예. 네,
0: 예동교회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사모님.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저희는 먼저 생각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전화 연결됐는데 너무 아쉽긴 하네요.
0: 아, 그러니까.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다른 분께로 또 연결

0: 될 수 있는 기회가 그쵸. 넘어간 거니까. 네. 자, 그럼 그 다음 분 이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받으실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3번호가 뜨면 여러분들께서는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043 받아주세요.
0: 네.
2: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민이고요.
1: 안녕하세요. 문스타 문상일 목사입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0: 네네네. 아니, 그 지금 문자 주신 걸 보니까.
2: 예.
0: 교회를 안 다니세요?
2: 예.
0: 오. 아니, 근데 교회를 안
2: 다니세요? 네. 뭐, 어릴 때 조금 뭐 다니고.
0: 네.
2: 그 이제 그냥 틀어놓고 다니니까요.
0: 아니 근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극동 방송을 알고 듣고 계세요?
2: 아, 저희 식구들이 다 다니는데.
0: 아.
2: 예. 네.
0: 야, 근데 식구들 다 다니는데 안 다니시는데 방송은 들어요?
2: 예.
0: 오,
1: 아, 또 대단하시네요.
2: 뭐 또 다른 방송 들으면은 뭐 별로 좀 뭐 세상이 그렇고 해서.
0: 네.
2: 어, 이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0: 아, 이거예요, 이거. 그런 방송 들으시는 이유가.
2: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거 듣고 있으면 이제 나오는 노래나 또 목사님들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2: 예, 그렇죠. 이제 저는 노래가 좋아서 많이 듣거든요.
0: 아. 그래.
2: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으니까.
0: 네. 아,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신 기억이 있는 거예요?
2: 예, 예.
0: 오, 언제, 그, 어디에서요?
2: 저는 시골에서 다녔고요.
0: 시골 어디?
2: 예.
0: 시골 어디요?
2: 경북 상주요.
0: 경북 상주 곶감 유명한.
2: 예예.
0: 아, 저는 먹을 거랑 다행이라. 네. 아, 상주에서 교회를 다니셨고 주일학 교를.
2: 예, 그냥 뭐 한 40몇 년 됐죠.
0: 아이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가족들이 다니시는데 뭐 이렇게 교회 아직 못 나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 그래서 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아직 그렇더라고요.
0: 아,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 보니.
2: 예.
0: 뭐, 교회나 아니면 성경을 뭐, 읽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뭐. 네. 뭐, 읽지는 못하고요.
0: 네네. 근데 거부하는 마음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2: 방송만 듣습니다.
0: 아, 목사님.
2: 지금은 원래 이게 이 방송이 할 시간이 아닌데요? 아, 여기인가요? 여기 지금 새끼란 거만 할 시간인데.
0: 아, 그건 3시부터.
2: 서울에서?
0: 그건 3시부터.
2: 에.
0: 저희 방송은 2시.
2: 네.
0: 저희 끝나면 그 3시.
1: 예. 방송 저 시간표도 다 알고 계시네요.
0: 편성을 다 알고 있어요. 편성을 다 알고 있어요.
2: 들으니까요.
0: 네. 이 정도면
2: 모르고.
0: 네.
2: 제가 배달하는 직업이니까.
1: 네.
2: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거든요.
1: 이야. 그럼 많이 들으시겠네요.
0: 그러니까.
2: 네. 웬만한 모릅니다.
0: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저희 방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데.
1: 이야, 너무 귀하시네요.
2: 아니, 아니, 잘은 몰라요. 그냥.
0: 지금 그럼 계시는 데는 어디세요?
2: 지금 대전이요.
0: 대전에.
1: 대전.
0: 지금도 예, 예. 배달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2: 예, 예.
0: 아, 참 좋네요. 저희가 수많은 문자가 있었는데 목사님과 제가 이 교회를 예. 안 다니신다는 얘기에 저희가 곧바로 연결을 한 거예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이런 분들이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요.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문제를 드릴 건데 이 교회 문제거든요.
2: 아이고. 제가 뭐
0: 근데 이게
2: 모를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목사님이 네. 아주 쉽게 문제 준비하셨잖아요.
1: 제가 이거는 그냥 네. 무조건 맞추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가
2: 아니, 어릴 때 기억밖에 없어갖고
0: 아, 그 기억을 충분히 맞출 수 있죠.
1: 그럼요. 사실 그 기억이 없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0: 그럼요,
1: 제가
0: 그럼요. 어떻게든 선물 좀 드리고자.
2: 네.
0: 자, 그러면. 저희가 보통 10문제 중에서 7문제 이상 맞히시면 선물 드리는데 이제 교회를 아직 안 나가시니까 5문제 이상만 맞히셔도 되면 되죠, 목사님?
1: 네. 그러면 문제는 10개.
0: 문제는 10개 내고.
1: 다 드리고 네. 5개 이상만 맞히시면
0: 네.
1: 네. 저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1: 네. 제가 네네. 문제를 드릴 건데요.
2: 예.
1: 그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을 1번, 2번 이제 객관식 그 정답만 1번, 2번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예, 예.
0: 자,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0: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풀었을까요? 1번 180일, 2번 1800일.
1: 180일.
2: 네.
0: 왕이 잔치에 왕후를 불렀을 때 오기를 거절한 왕후는 누구일까요? 1번 라푼젤, 2번 와스디.
1: 잘 모르겠네.
2: 대충 찍으시면
0: 네, 찍으셔도 됩니다.
1: 1번.
2: 네.
0: 와스디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후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스더, 2번 백설공주.
1: 1번.
0: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워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키즈카페 사장님, 2번 모르드게.
1: 2번.
0: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1번 에스더, 2번 신데렐라.
1: 1번.
0: 하만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아서, 2번 모르드게가 간식을 훔쳐먹어서.
1: 1번.
0: 화가 난 하만은 누구를 모두 없애라고 했을까요? 1번 유튜버들, 2번 유다인들.
1: 2번.
2: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자, 총 7문제를 푸셨는데 웃음이 날 정도로 보기가 재밌죠? 자, 7개 중에서 몇 개 맞히셨을까요, 목사님?
0: 네, 다 맞추셨습니다.
2: 7개 중에서, 이야, 7개 중에서
0: 7개 다 맞추셨습니다.
2: 와, 100점. 100점이에요.
0: 대단하십니다.
2: 야, 그러니까. 야, 이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연결도 되고 선물도 받아가시니까 신기하시죠?
1: 예, 예.
2: 아, 저희도 참 기분이 좋아요.
0: 네, 너무 감사하네요.
2: 자, 저희가 선물이 4개 있는데.
1: 예.
0: 자,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 안 주시도 되는데.
0: 받으셔야죠.
2: 그럼요.
1: 네.
2: 어떤 게 좋으세요?
1: 그러면 그냥 곱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곱창. 네. 알겠습니다. 곱창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곱창은 선물로 보내드리고.
1: 네.
2: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니까 혹시 언제 네. 기회가 되시면.
1: 예.
2: 교회를 나갈 생각도 있으시죠?
1: 네,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있죠.
2: 아, 야, 이게 어디예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가족들 이렇게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살짝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0: 네.
2: 그 아까 여기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좋다 하셨잖아요.
1: 예, 예.
2: 그런데 교회 가면 그런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실 수 그쵸.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그래서 꼭 한번 아마 교회 가신다고 하면. 집안이 뒤집힐 겁니다.
0: 그러니까요.
2: 정말 좋아서. 용기 내셔서 교회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네,
0: 응원합니다.
2: 네, 네.
1: 네 자, 감사합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2: 네.
0: 아,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2: 들으시니까요. 네. 듣는다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듣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야, 혹시 이 방송 듣는데 또, 나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런 분들 지금 문자 주세요. 네. 그분들이 1순위로 전화 연결합니다. 자, 오물정.
0: 샵 93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0: 자,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성탄절, 2번 불임절.
2: 네. 성탄절과 불임절 중에서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어렵나요?
0: 어려울 수 있나요?
2: 없죠. 자.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0: 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성탄절, 2번 불임절.
2: 네. 너무 익숙한 절기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선물에 혹해가지고 그때 아, 네. 또 선물 준다는 생각이 그 보내시면 아,
0: 그러니까요. 네. 네.
2: 자, 두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고.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보다 늦게 반응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0: 네.
2: 네.
0: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닙니다.
2: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네.
2: 네. 자, 정답 하시는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정답을 안 보내주시고 크크크 보내주신 건 뭐죠?
2: 고민하고 계시죠? 그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보내고 싶은 그거 보내시면 안 되고 정답인 그걸 보내주셔야 됩니다.
0: 네.
2: 자, 물정 9330, 샵 9330.

0: 네, 마커스 워십의 나는 주만 노필이 힘차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잘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1: 예,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성탄절, 2번 부림절.
0: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번호도 잘못 보내고요. 그 부림절. 부림절은 그 왜 난임 이렇게 아, 네. 그 얘기할 때 그 부림절이 아니라 부림절.
1: 네.
0: 지금 1번이라고 뭐 보내주신 네. 분들 죽으면 죽으리를 지금 보내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린 거예요.
1: 네.
0: 귀를 쫑긋 세우시고. 네. 더워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338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1: 네, 다시 더워진 날씨에도 두 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유쾌하게 오후 네. 시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그래 점심에 먹으러 나가니까 덥더라고요.
1: 그렇죠.
0: 다시 또 이렇게 더워졌어요.
1: 아직 덥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말복도 지났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왜 이렇게 안 시원해지는 건지. 자, 그리고 7283번님.
1: 네. 앞에 찬양 들으시러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너무 귀하신데 꼭 교회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0: 맞아요. 그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아직 교회 못 나가신 분들 교회 나가야 되겠죠?
1: 그럼요.
0: 네.
1: 용기를 내십시오.
0: 용기를 조금만 내시면
1: 네.
0: 됩니다. 자, 정답을 울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뭐 다양한 재미난 문자들이 많이 와서 네. 4544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 와, 불임전인 줄 알고 그런 게 있었나 한참 생각했네요. 모든 산모와 준비하시는 분들이 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0: 갑자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분들은 뭐 축복을 해야 되니까.
1: 아네. 네,
0: 아무튼 근데 그 불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뭐 난임 불임 이런 거 아닙니다.
1: 네. 근데 지금 세 분이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
0: 네, 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스더에 나와 있죠?
1: 네, 에스더 9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9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정답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절기는 부림절입니다.
0: 네, 부림절입니다. 네.
1: 부림절.
0: 네, 정답이었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번호가 어떻게 찍힌다고 했죠?
1: 043번으로 전화가 오면 네. 꼭 받아주시길.

0: 여기가 저희 스튜디오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충북 쪽.
1: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세요.
2: 아니 기다리신 것처럼.
1: 잠깐 라디오 끌게요.
0: 네.
2: 베테랑.
1: 예, 됐어요.
0: 오, 잠깐만요. 이거 그 베테랑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데요.
1: 죄송해요.
0: 아, 아닙니다.
1: 아니, 집안 청소하는데 너무 힘든데 이 네. 방송 들으니까 힘도 안 되고 너무 신나.

0: 오, 아니 대전 어디세요?
1: 대전 서구.
0: 서구에.
1: 도마동. 예.
0: 오, 여유가 있는 거 보니까 최소 권사님 이상의 직분으로.
1: 맞습니다.
0: 권사님이시죠?
1: 네.
0: 역시 이게 말에 여유가 있어요. 네.
1: 아, 감사해요.
0: 권사님 성만이라도 알려주세요.
1: 남양홍씨입니다.
0: 홍 권사님?
1: 홍, 네.
0: 네, 홍 권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대청소를, 예.
1: 저는 그 89년도에 저희 극동방송 대전에 설립할 때,
0: 네.
1: 예, 바로 저희, 제가 있는 곳 앞에 중앙교회, 장로교회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0: 네.
1: 가서 봉사도 하고, 저기, 회원 등록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진짜로요?
1: 예.
0: 이야.
1: 굉장히 보람이 있고, 우리 또 손주 태어나서 손주 태어나면 또그 이름으로 또 해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0: 역시, 이런 분이, 이런 분이.
2: 아, 그러니까요.
0: 야,
1: 그래서 요즘에 극동방송 많이 소개하고 다녀요. 제가 라디오도 사주고.
0: 네.
1: 너무, 눈 뜨면 그냥 극동방송부터 틀거든요, 저는.
2: 오.
1: 네, 마음이 엄청 편안하고 좋아요. 그거 틀고 있으면.
0: 이제 극동방송만 한 데가 없죠?
1: 네, 없어요. 다른 방송은
0: 네.
1: 라디오 방송이 잘안 되고 TV 방송 이렇게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되게, 예, 근데 극동방송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예, 주방에서는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들고 있거든요. 조그만 라디오니까. 예.
0: 이 정도면 뭐 인간 백과사전이죠.
2: 아, 그러니까요. 이야, 근데
1: 요즘에
2: 어쩐지 딱 전화 받으실
1: 어떠셨어요?
2: 때부터
0: 그렇죠.
2: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0: 잠시만요.
2: 극동방송 전문.
0: 볼륨 줄이고 옵니다. 뭐 이렇게 다. 자, 권사님, 그럼 이제 저희가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1: 예.
0: 네. 자.
1: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성함 안 여쭤보고 성만 여쭤봤잖아요.
1: 약한 걸로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 네.
0: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2: 권사님, 제가 문제를 드릴 건데, 열 문제를 드릴 겁니다. 일곱 문제 이상 맞추시면 선물을 드릴 거고, 이제 문제는 정답의 객관식 번호만, 정답의 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네.
2: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에스더를 내쫓아냈다. 2번, 금규를 내밀었다.
1: 2번.
2: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만, 2번 레크레이션 강사.
1: 1번.
2: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1번 지뢰, 2번 높은 장대.
1: 높은 장대.
2: 어느 날밤 잠이 오지 않았던 왕은 무엇을 읽게 했을까요? 1번 궁중일기, 2번 요리책.
1: 궁중일기.
2: 왕은 자신에게 구해준 모르드개가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1번 자동차를 선물로 받음, 2번 아무 상도 받지 못함.
1: 아무 상도 받지 못함.
2: 하만은 모르드개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왕의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게 했다. 2번 게임을 하게 했다.
1: 1번.
2: 에스더는 잔치에서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을 누구라고 밝혔을까요? 1번 김일성, 2번 하만.
1: 2번.
2: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장대에 달렸다. 2번 파견근무를 갔다.
1: 1번.
2: 하만이 사라진 뒤 왕은 모르드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유배를 보냈다. 2번 높은 자리에 세웠다.
1: 높은 자리 세웠다.
0: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 감사합니다.
0: 이야, 9문제를 푸셨는데,
2: 네.
0: 뭐, 다.
2: 9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0: 이야, 대단하세요.
1: 아동부 교사를
0: 네.
1: 한 40년 이상 하니까,
0: 아하.
1: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더라고요. 적극 추천합니다, 아동부 교사.
0: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을 잘 모르신다면 아동부 교사를 하십시오.
2: 예.
0: 자, 권사님 감사하고요. 자, 선물 네 가지 있는데
2: 치킨과 곱창과 육수와 커피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니 93세 되신 어머니가
0: 네.
1: 치킨을 좋아하세요.
2: 예.
1: 치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0: 그럴게요, 그럴게요. 네. 자,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치킨.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려서 받으실 수 있도록.
1: 고맙습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0: 아이, 당연히 드려야죠.
2: 아,
1: 잘
0: 그럼요, 그럼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2: 축하드립니다.
1: 건강하세요. 네.
0: 시간 더 있으면 더 인터뷰를 좀 하고
2: 아,
0: 싶었는데 거의
2: 그러니까요.
0: 마칠 시간이 됐고. 저희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신 분이 지금 문자 달라고.
2: 네.
0: 지금 8893번이 문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대전 동구 쪽에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딜 가야 하나 너무 고민입니다. 서너 군데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문자가 온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자, 지금 대전 동구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네. 교회 추천하실 분들은 지금 3시 되기 전에 우물정 9330번으로 연락을 좀 보내주세요. 예. 지금 동구 쪽에 사시는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서너 군데 추천받고 싶어 하시니까 대전 동구의 건강한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가서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더 익사이팅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참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저희 이제 매주 이렇게 목요일마다 뭐 여러분과 전화통화하면서 이제 뭐 식사를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전화통화하면서 또 이런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1: 그렇죠.
0: 네, 또 웃을 수 있으면 마음껏 웃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니까
1: 네.
0: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1512번님이 방금 연락 오셨는데 인동교회 네. 추천한 분도 계셨고 이렇게 대전 동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 좋은 건강한 교회 있으시면 오늘 좀 9330번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뵈야 될 것
1: 같아요. 네.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0: 와, 참 너무 반가워요.
1: 네. 네.
0: 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7691번님도 하나인교회 추천하셨고 4338번께서도 대전 가오동에 있는 신흥교회 자, 추천을 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연락 주신 성도님께 저희가 이 교회 목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때 이 교단명도 같이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끝곡은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작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3시 마치기 전까지 동구에 있는 교회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에게 특별한 찬양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을 최근에 접했거든요. 옛날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개 인구 중 12억의 중국인과 10억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두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0: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윤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아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유, 그럼요.
0: 아, 아주 그래요?
1: 잘 지내고 있어요.
0: 아주 잘 지내고 있네. 그래요.
1: 네.
0: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1: 아유, 그럼요.
0: 아유.
1: 끝내고,
0: 예.
1: 그, 추천해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0: 예.
1: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0: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1: 네.
0: 오, 저희가 또 소개해준 교회, 또 네. 등록까지 하셨고.
1: 네.
0: 이야, 어우,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냥 하나님 말씀만.
0: 예.
1: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0: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아마 네.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제 기억하기로는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존 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0: 예, 예.
1: 저만 이제 교회로 옮겨서.
0: 네, 네.
1: 네, 새가족 등록하고
0: 예.
1: 그 끝나고
0: 예.
1: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0: 수료식도 끝났고
1: 네.
0: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아, 많이 좋아.

0: 맞아.
1: 그래요.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0: 네, 받았습니다.
1: 주얼리 선물을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0: 네.
1: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0: 그 전에도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1: 예.
0: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1: 예.
0: 건강한 교회 찾는답시고,
1: 예.
0: 좀 그러고 있었는데,
1: 네.
0: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었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많은데
0: 네,
1: 그래도
0: 맞습니다.
1: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1: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0: 네. 지금,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1: 네.
0: 틈 나는 대로, 차 타고 오메 가면 할 때,
1: 예.
0: 항상 고정으로 채널이
1: 네.
0: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0: 네.
1: 잘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훈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예.
0: 네.
1: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0: 네.
1: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예.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네.
0: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하는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어려움을 이겨내며
0: 어려움을 이겨내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0: 네네.
1: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0: 네,
1: 제가 이
0: 맞습니다.
1: 새끼라를
0: 제가
1: 진행하다 보면,
0: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1: 네네.
0: 그 문제에 있어서,
1: 네.
0: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고,
1: 네네.
0: 또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1: 네.
0: 제가 모르게
1: 예.
0: 내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1: 아, 그래요.
0: 이해 안 되는 쪽으로
1: 예.
0: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1: 예.
0: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렇군요. 아이고. 정말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0: 네.
1: 쉽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훈아님 좋아하시는
0: 네.
1: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저는 사명.
1: 사명.
0: 네.
1: 아, 이 찬양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 그래요. 어떻게
0: 네.
1: 만났는데요?
0: 제가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1: 네.
0: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1: 네.
0: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1: 네.
0: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1: 예.
0: 하고,

0: 그때부터 이제 기 시작했고
1: 네네
0: 영접하게 됐고
1: 예
0: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1: 네네
0: 좋아하는 곡입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해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0: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했죠. 자, 이분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문자로 교회를 나갔다고.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에 그 새끼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예요.
1: 네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네.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네, 문자 주셨잖아요.
1: 맞아요. 그때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0: 예.
1: 한 30, 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 날.
0: 예.
1: 금요일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아마 저녁에도 또 뭐 하나
0: 금요일에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 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네. 금요일 날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769번님은 그때 네.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 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있어요.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네.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동방송
1: 네,
0: 들으시는
1: 맞아요.
0: 거 지금도?
1: 지금도.
0: 지금도.
1: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네
0: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우리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네.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왔어요.
0: 그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네?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네. 갔다 오셨구나. 그 금요일도 네.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네.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갔잖아요.
0: 예, 예.
1: 그럴 때는 뭐 그럴 때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0: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네, 감정인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1: 네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네.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그 이게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네.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네.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네, 그쵸, 그쵸. 막 이렇게 교회 가자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7월달이네요.
0: 7월달? 네. 얼마 안 됐네요.
1: 네네.
0: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9번님이 네.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탁 나오셨다길래.
1: 네.
0: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그쵸? 건 아니고, 이곳에서.
0: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1: 네.
0: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 중간에 빠져나오셨구나.
1: 네.
0: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이해는 네.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됐을 때 아마 네. 이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네.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네.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좀 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0: 예.
1: 그 앞에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네네.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네.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1: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0: 예, 아,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래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 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네, 좀 문자도 알았습니다.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에 네. 제가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아,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 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 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0: 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광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한의원을 가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뭔가 소화가 더부룩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만성 피로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럼 꼭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얘긴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겁니다.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냉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확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라는 의문들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보약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제가 잘 다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먹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드셔야 됩니다. 제가 떠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뭔가를 열심히 믿어야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 믿음이 좀 식으면 불안해집니다. 아우,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내가 너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버림받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다면요, 오늘 로마서 8장은 내가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강한지요, 무엇보다 강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은 나의 과거보다 강합니다 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데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일 겁니다. 사단은요, 이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야, 어떻게 네가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냐? 어제 부부싸움 진하게 하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확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걱정 속에 그 밑에 무엇이 많이 깔려있냐면 그 밑바닥에 자기 정죄가 많이 깔려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최근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람들과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절부터요 그 정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 아멘. 우리가 흔히 우리 가운데 내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나로부터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래도 죄인은 아니지 않나.

0: 않을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막 그래도 나름 거룩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제 뒷 화면이 큰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에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한 두 개 정도를 영상으로 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목사님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죄가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제일 부끄러운 모습 두 가지 정도를 영상으로 트시잖아요. 다음 주 여기 안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눌려있고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사단이 끊임없이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법정에 서서 우리를 그 죄인 자리에 놔두고요 계속 고발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죄 없음을 말하시고 정죄함을 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아무리 읍소해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격이 없음을 말해도,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의심이 들어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나를 느끼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무엇인지, 사도바울처럼 불같은 경험을 하고 엘리야처럼 불도 내려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텐데, 때로는 귀에 속삭이고 말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불같은 뜨거움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의심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옆에 있는 누구는요 자꾸 뭘 봤대요.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뭐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 고침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잠잠하다면 그런 고민과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8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를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0: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운 생각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함이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요 불안함은 불안함을 더 증대시킵니다. 마치 눈덩이를 막 굴리듯이 내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 밤에 한번 깊이 불안을 묵상해 보십시오. 불안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일어나지 않을 온갖 상상의 자리에, 더 두려움의 자리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불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우리도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거 어떡하나 라는 불안에 잠을

0: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막 미운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그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만 간다면요, 우리는 그 불안에 아주 잠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요, 도무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감사를 해요.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라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그래도가 있다면, 수술하는 게 너무 두렵고 왜 내가 아파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수술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하나님의 자녀된 내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0: 아멘. 저희 딸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걸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 번은 집을 길게 비울 때도 있어요. 수련회를 가거나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길게 나오면 뭐 10일도 비우고 뭐 때로는 2주 정도 비울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집에 가면 우리 딸들이 아빠 한 10일 만에 보니까 아빠라고 얘기하기 좀 어색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딸들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오랜만에 만나도요, 아이들은 막 달려와서 안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오랜만에 1년 만에 기도해도 한 달 만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된다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아들이 아니고서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조차도 우리가 자녀된 증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남이면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남의 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집이 이렇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자녀가, 어떤 남의 집 아들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은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따져 묻지만 여전히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요, 확신이 안 생기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0: 아멘. 우리는 자꾸 나의 믿음으로 이 확신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믿으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내가 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이 증언합니까? 성령님께서 증언합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내 믿음이 연약해도요, 나를 증언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증언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가 어떻게 그것을 뒤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고민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세 번째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케 하는 세 번째 목소리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넘어지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죄를 극복하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어요. 느낌은 없지만 많은 성령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을 받으면요

0: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한 의심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고난이 없다, 고난에서 패스됐다, 너는 완전히 자유케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난이 사랑받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출산할 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잖아요.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 많이 아픈 걸 제가 옆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그 산통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요, 두려움을 주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고통스러워요.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고난을 좀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서 아들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는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속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요, 적당히 힘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힘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야기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따져 물을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실망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은 담대한 믿음인 줄 알았고, 그동안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특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정작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니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0: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붙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고통 중에서도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확신에 찬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은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도 없대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도 끊을 수 없대요. 생명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심한다고 그 사랑이 끊어집니다.

0: 않습니까? 내가 좀 믿음으로 연약해졌다고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만나서 환난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을 펼쳐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없다라고 시작을 해요. 무엇이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또 없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언하는 거죠. 너희를 누군가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단언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 손이 누구신지를 한번 이전 PPT를 보면요, 손에 뭐가 있는지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이거 다음 화면이고 이전 걸 보시면 십자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왜 지신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아직 죄인 될 때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 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광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광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0: 아멘. 아멘. 해방하였습니까? 해방할까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너의 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값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구속된 차로 묶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가두는 모든 구속과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자격이 없지 않나? 나는 그래도 죄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뭔가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갑니다. 아주 어린아이, 작은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갑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가끔 떼쓸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막내가 5살인데 이 막내가 가끔 가다가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지가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어디 들어가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강제로 이 아이의 손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겠죠. 그때 부모님은 뭘 해야 됩니까? 잠깐 멈춰서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을 해야겠죠. 지금은 그걸 할 때가 아니야. 근데 고집이 센 아이들은, 저희 집에 있는 막내 같은 애들은 한 번의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때부터는 손을 끝까지 놓으려고 뿌리치고 땅바닥에 눕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알아보니까 예전에 제가 누웠대요. 그래서 눕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이 끌고 가면 이제 더 다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자꾸 뿌리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니까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네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했던 부모님이 멀리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이가 할 일은요, 다시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하며 걸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가 때를 쓰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손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소풍 가는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저는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은요, 고난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의심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은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넉넉히 이기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아빠와 마음을 합쳐서 함께 걸어가는 소풍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풍 가면요, 행복합니다. 소풍 가면요, 기뻐요. 제가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방공호에 수시로 경보음이 뜬대요. 미사일이 오면 20분 전에 경보음이 뜨고 1분 전에 경보음이 뜬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혜를 써서 뭘 했냐? 방공호 들어갈 때마다 맛있는 과자, 그동안 먹지 못하는 과자를 이 아이들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방공호 들어갈 때 막내가 저랑 저희랑 똑같은 5살인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야 소풍 간다. 그리고 이제 방공호 경보음이 안 울리잖아요. 요즘은 경보음이 안 울리지? 이렇게 애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걸어가니 그 시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풍이 되더라. 우리 그렇게 주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히 우리 한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1초간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셨네요. 그리고 이제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손이 저를 결코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손을 꼭 잡고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7-5004 042-637-5004번 송촌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4화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된 외침. 1919년 3월 거리마다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하지만 그 외침은 무참히 짓밟혔다. 몽둥이와 총칼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사랑하는 이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못했다. 만세는 절망이 됐고 소망은 피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1: 얼른 이 집으로 와! 숨으라고!
2: 철수씨, 제발요. 눈을 좀 떠요. 네? 어떡해.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피가 안 멈춰요.
1: 아이, 진짜 빨리 피하라고요.
3: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아이,
1: 야야, 너는 저쪽, 얼른 저쪽으로 가거라. 울지 말고 뚝! 지금부터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3: 우리 아빠는요?
1: 곧 찾으러 오실 거니까
4: 예,
1: 오늘
4: 천벌 받을 놈들. 만세 불렀다고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이래 어쩌면 좋아.
0: 가쁜 숨을 쉬며 부상자들을 챙기던 선우혁.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광장 한복판에 있다.
5: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 돼, 죽으면 안 돼. 눈 좀 떠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린 돌 하나 던지지도 않았고 평화적인 정당한 시위였다고. 그러니 아무도 죽으면 안 된다고.
1: 아, 형님, 이게 맞습니까? 멀쩡한 사람보다 다친 사람들이 더 많아요.
5: 뭔가 잘못했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 폭력을 쓰지 않아도 바뀌어야 하는 건데.
4: 일단 피해야 쓰겄어. 헌병 들어온다. 얼른 정신들 챙기고 도망쳐.
5: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대체 왜 더 짓밟히는 거지?

0: 내 아들로 지금 어디에 쓰러져 있는지 소식도 몰라.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결국 어느 게 이거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1: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게 어떤 거죠? 장로님,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었으면 일본이 알아줬겠습니까?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조선이었겠죠.
2: 그렇게 일본이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남편은 잡

0: 뛰어가고 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만세가 뭔 소용인지 난 모르겠어요.
1: 차라리 칼을 들던지 총을 들던지 했어야지. 총든 놈들 앞에서 맨주먹으로 나서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2: 그럼 우리도 일본 놈들과 똑같아지라고요? 또 칼 들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답니까? 그건 더 큰 학살만 부르는 길이에요.
0: 지금 이건 학살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전처럼 먹고 살 수는 있었잖아요. 어? 저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말 좀 해봐요. 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어?
3: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4: 아,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린 지금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과하게 진압한다는 건 총칼도 없는 우리가 무섭다는 거라고요.
5: 선우혁은 골목을 빠져나와 길을 걷는다. 흐드러지게 핀 꽃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3: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저는 어둠 속 빛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창 피어나야 할 아이들까지 죽다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니었다면 미리 좀 알려주셨어야죠. 혀가 그만해라 하고 제 다이 몽둥이라도 부러뜨리셨어야죠. 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왜?

0: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나는 하루 걸러 고문을 당했더니 살이 쏙 빠져있는데 우리 선우혁군 어째 살이 조금 올랐나?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1: 형님, 여기서도 농담이 나오십니까? 이 꼴이 뭐라고?
0: 난 여기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꿔 나갈 거네. 이렇게 피와 땀 쏙 빼고 나면 나갈 때쯤이면 뭐 거의 새 피로 바꿔 입지 않겠어?
1: 형님도 참 끝까지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0: 혁아, 사람들이 다 네 탓이라고 하지? 사람들 선동해서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그런데 잘 들어. 절대 네 탓 아니다. 각자 자기 발로 걸어 그 자리에 나간 거야. 적어도 난 그래. 난 네가 아무리 뭐라 했어도 내가 싫었으면 여기에 없었겠지. 안 그래?
1: 형님.
0: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니? 다 알고 시작했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괜히 남 탓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마음 쓰지 마.
1: 정말 그럴까요?
0: 그럼. 그리고 말이지, 여기 들어와 있으니 네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빛을 잃어가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말이야. 여기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
1: 정말요?
0: 응.
1: 역시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군요.
0: 근데 알고 보니 찬송이 아니었더라고. 한 영감이 코를 고는 소리더라고.
1: 예?
0: 그게 꼭 찬송 소리처럼 들리더라니까.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부르면서 피식피식 웃었다. 하나님이 날 웃게 하시려고 그런 분을 내 옆방에 붙여주신 거라고. 있지, 혁아. 난 너무 신나. 찬송이 절로 나와.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거든. 혁아, 지금 절망스러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난 보여. 사람들은 다시 나올 거야. 어쩌면 전보다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난 보여.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말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흩어진 불씨는 교회 마당에서, 공원에서, 또 장터와 곳곳에서 불이 되어 피어올랐다.

0: 소식 들으셨습니까? 만세 운동이 점점 퍼져서 평양에서도 원산에서도 목포와 전남포에도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로 나온답니다.
1: 그렇게 많이 죽고 잡혀갔는데도요?
0: 네,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총과 칼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1: 희생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력으로 제압할 텐데.
0: 아직 많아요. 그런데 일본이 더 누를수록 시민들의 불길은 더 거세져요.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잡혀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이미 거센 불길이 된 것 같아요.
1: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주님.

0: 3월과 4월 전국에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진다. 이후 바다 건너 제주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전역을 휩쓴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날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예전의 조선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있던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서로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또한 나라를 세울 힘이 백성들에게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됐다. 그 생각은 임시정부 창설로 이어져 나라의 기초를 놓았고, 지금 우리의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1: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요. 당신은 이 땅에 절규마저 품으며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요? 이제야 배웁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야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4화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장도 너무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아이가 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우는 소리에 애가 상처받고 놀랄까봐 제가 차 키를 찾아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살기 싫어요. 아버지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제가 그때 순간 위험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가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어. 라디오가 다행히 그때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찬양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들었어요. 소중한 가족 생각해서 힘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다시 들어갔던 그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신청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1: 세상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방송이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전부를 가진 것이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그러나 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막아줄 방어벽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입니다. 악인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늘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지켜주는 자가 있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악인의 자리에 있나요? 의인의 자리에 있나요? 만약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엄마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채워주는 분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어지러우시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를 찾으려고 헤매며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도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있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어제까지 3일 동안 함께 하셨던 작곡가 김효근의 어머니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이향숙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는데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표현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지금 시인은 글로 어머니를 표현했고 작곡가는 곡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표현하고 무용수는 춤으로 어머니를 표현하겠죠. 지금 주위를 잠시 둘러보시면 자연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나무도 구름도 빗방울도 매미도 자신의 어머니

어머니를 나름 표현하고 있네요. 빛이 납니다. 그럼 우리도 영혼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의인이 되어 마음의 소원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곡가는 이한삼입니다. 작곡가 이한삼은 작곡가 김동진의 제자입니다. 작곡가 이한삼은 1943년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고요. 2020년 8월 18일 7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이 고인이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네요. 이한삼은 1948년 6살 무렵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김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펫을 잘 불었던 그는 1961년 김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라벌 예대 기악과에 입학합니다. 이때 평생의 스승인 작곡가 김동진을 만나게 됩니다. 작곡가 김동진은 한국 가곡의 1세대로 가곡파 저구름 흘러가는 곳을 작곡한 한국 가곡의 산 역사이지요. 작곡가 김동진이 이한삼이 악기를 다루는 재능보다 곡을 쓰는 실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작곡을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그는 스승을 따라 경희대학교 작곡과로 옮겨가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공부하게 됩니다. 작곡가 이한삼을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조국 그리운 그대 그의 대표곡들 만나보시죠.

오늘 작곡가 이한삼을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그리운 그대 이한숙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바리톤 유승공의 목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곡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김명희의 시를 가사로 해서 테너 박세원이 노래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드렸던 곡이 조국 정환영의 시를 가사로 하여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다수의 교회 합창곡과 성가곡도 남겼습니다. 선하신 목자 신희롱 작사의 이한삼 작곡은 그의 대표 성가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내드린 몇 곡만으로 그 작곡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작곡가 이한삼이 추구한 음악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장 2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조바심을 낼 때 우리의 마음 위치가 악인의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들입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장식 시의 이한삼 곡으로 그대가 꽃이라면 소프라노 강혜정과 함께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60년 전에 1962년에 철학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과학자였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처음 쓴 단어인데 그 단어가 60년 동안 우리들 사이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 단어가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인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 곳곳에서 이 말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잘 적응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고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했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포도주 담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틀, 인식의 틀, 생각의 틀을 좀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갈등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과 늘 갈등하는 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의 틀이 너무 다르구나. 무엇을 판단하는 잣대가 기본적으로 다르구나.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의 어떤 변화, 행동의 산 이전에 우리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인식의 어떤 그런 틀들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의 시작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새 포도주는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세고 생각의 틀이 달라서 과거의 낡은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치관을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 갈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의 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돌아다니시다가 27절 이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직업이 세리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인 레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는 이 세리의 이름을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세리인 레위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된 마태가 삶을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했던 마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건데 이 마태가 그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먹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음식의 문제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그걸 알아서 그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직업을 가졌던 세리들, 많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베푼 이 잔치를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는 마태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커맨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라, 식사할게. 그래 와가지고는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한 게요. 내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이분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잔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같은 직업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곳에 자기의 간증도 했겠죠. 내가 이분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에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질문을 가장한 비방을 그들에게 했어요. 너희들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왜 죄인들과 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지금 비방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이렇게 이들이 비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언어 가운데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얘기는 음식만 먹자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교제하자는 이야기예요. 삶을 나누고 교제하자는 뜻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당시는 그 의미가 더 강했어요. 밥을 먹는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고요,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영혼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표현하고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으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음식만 나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밥을 먹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한다는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너희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너희들의 영혼을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책망한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책망했을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해석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 해석이 자기들에게 신념으로 굳어졌어요. 믿음으로 굳어졌어요. 거룩한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구별된 삶을 살아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었어요. 거룩한 인생은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삶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안 된다. 그게 그들이 비난한 이유였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념을 근거로 한 비난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인생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거룩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별된 삶과 분리된 삶은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분리되어서 살아간다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까? 좀 쉽게 생각해서, 그럼 세상과 교제하지 말자, 죄인들을 만나지도 말자, 그들과 동떨어져 살자, 분리된 삶을 찾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신념처럼 굳어졌어요. 그것이 이들이 내렸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어떤 음식도 나누지 말고, 이게 거룩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삶의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너희들의 신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버타는 인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기본은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신념, 그리고 자기들이 정했던 어떤 규칙에 사로잡힌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사고였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전히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들 죄인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 안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분리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생각의 틀,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경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때 주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월요일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분리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순간만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변하는 걸 제자들이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맞아,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랬습니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을 세상 밑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는요, 세상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해야 될 우리의 생각의 틀, 믿음 가운데 새롭게 할 우리의 믿음의 틀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틀을 가져라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또 이들이 옛날에 낡은 그 가치관을 갖고 이들을 공격했는데, 그게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금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볼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별로 눈에 띄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걸만 판단하면서, 뭐라 하면 이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절기 때마다 금식하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이들은 그런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할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비난하는 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일까 그럴 때 자기들이 경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경험했던 게 금식과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이 전통주의의 잣대로 보니까 이들은 거룩한 인생이 아니야. 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 없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차 안에 있는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를 가끔씩 봐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운전한다? 그러면요,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 가끔씩 뒤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지난 삶의 흔적을 보고요, 우리의 삶의 전통을 보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줄 알 때 그게 균형 잡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통 다음에 두자가 붙는 순간 이것은 잘못되기 시작해요. 전통주의. 전통과 전통주의는 뭐가 다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전통은 과거의 내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거라 그러면, 전통주의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경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나머지는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게 전통주의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금식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것, 경건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습관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금식, 자기들이 경험했던 기도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안 하면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전통이에요? 전통주의에 빠진 거예요? 전통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경험만 절대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기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내가 경험한 경험만 절대시하는 것.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11시에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몇 시에 드려야 돼요? 11시 대예배. 그래서 그 시간 바꾸렸다가 교회가 갈등하고 아팠던 교회가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한국교회에 드리기 시작한 것은 농경시대에 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열심히 농사짓는 한국 사람들이 언제 주일날 예배드리면 제일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밥 먹기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조금 쉬다가 또 일하러 가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예배가 11시예요. 예수님이 11시에 예배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그건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만 절대라고 여긴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금식하지 않으면 거룩한 인생이 아니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경건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 그거 안 하고 먹고만 마셔? 그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그래서 참여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까 그러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통성기도해요. 신랑 신부를 지금 축복하는 겁니까? 결혼식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혼인집에서 거룩은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혼인집에서는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신랑과 기뻐하는 게 거룩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룩의 모습이 참으로

이야기하지는 너희들의 그 잣대는 잘못됐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경험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그러길 소망합니다. 내 경험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 경험과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새로운 생각의 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 자주 썼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이러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비난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비난할 유대인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의 근거가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 그것이 근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는 우리를 치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한다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비교, 사람들의 여론에 너무 민감한 게 이들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어떤 판단은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틀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만 민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민감한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어떤 소망을 가실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가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의 틀이고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홀로 외롭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우리들이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훨씬 더 민감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생각의 틀, 어떤 인식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게 믿음인데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전에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내가 갖고 있는 해석, 이것을 절대화해서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우선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작이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민감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더 민감한 것,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시고 그렇게 새롭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의 경향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뭐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 것을 좋아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0: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39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묵은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생각의 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나는 새로운 인생 같은데 옛날 것 붙잡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사람들에게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은 걸어가기 어렵다.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는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산성감리교회 봉사하이 585국에 811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봉사하이 828국에 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다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 영혼을 깨워라. 잠든 사이 원수가 빼앗아갔다. 내 것이어야 할 것들을. 그러나 당신이 내 편이시니 회복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랑은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고 두려움보다 강하다. 그 사랑이 내 편이니.
1: 오늘 시인의 믿음 참 멋지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그러나 당신이 내 편이시니, 그 사랑이 내 편이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시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 허버트는 이 시에서 잠든 사이 빼앗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것들, 열정, 기쁨, 평안, 감사 같은 거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 싶은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의 시인 허버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시며 붙들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빚어가실 토기장이 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의 귀에는 확성기를 댄 듯 들리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편이라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저녁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8월의 20일, 와, 벌써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는 특별한 찬양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셔도 너무나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는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저녁 기도문 준비하고 있죠. 오늘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쁜 이미지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평소와는 다른 저녁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서머 스페셜 행저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저질라 함께 꾸며가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들만의 신청 찬양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행저질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0714번님, 오늘도 감사하게 일 끝내고 퇴근합니다. 웃기도 하고 때론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참 하루를 살아갈 때는 막 열심히 달릴 때는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같은데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아 그래도 할만했다 견딜만했다 아니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버텨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맞습니다. 결국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의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죠. 0714번님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고요. 이 저녁에 쉼의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내일 다시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축복합니다. 2753번님 오늘은 출장이었어요. 회의를 3시간이나 하니 벌써 행저질라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휴식해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출장까지 가셔서 회의를 3시간 동안 하시니 얼마나 진이 빠지실까요? 그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새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2753번님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329번님, 피디님 퇴근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5329번님, 오늘 하루도

숨겨진 곳에서 꽃 피우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우리 아마 5329번님의 결단이 담긴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곡도 제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나눠요. 7502번님 휴가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이리도 감사한 시간이네요. 여행 중에 방송을 못 들어서 서운했어요. 기도문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긴 연휴 그리고 끝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7502번님 정말 애쓰셨고요. 오늘 서운했던 만큼 행저질라 잘 듣고 계시죠? 기도문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주 안에서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과 비록 당신들의 상황은 모르지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찬양 들으면 나는 새 힘이 나더라고요 하는 여러분들만의 치트키 같은 찬양이 있으세요. 그 찬양 망설이지 마시고 행저질라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나눌 예정이니까요. 우리 행저질라 오늘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행저질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만의 찬양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저녁 기도문도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 받아가시는 이 저녁 기도문은 극동방송의 오직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만 전해드리는 아주 귀한 저녁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새로운 루틴이 될 거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잔 저녁과 그리고 그냥 잠든 저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나의 저녁을 조금 더 평안하게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나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기도문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잠언을 읽어 나갔어요. 이제 잠언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텐데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눌 거예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 함께 하고요. 오늘 빌립보서 1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32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시죠.

빌립보서 1장.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더불어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요.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려는 속셈이지요.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매달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뒷받침을 힘입어서 이 일은 나의 석방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것을요.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한테 일의 열매라면 내가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기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 때문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곁에 있게 됨으로써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대해 이런 소식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곧 여러분이 한 영으로 버티고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싸운다는 소식을요. 또한 어떤 일에서도 반대자들에게 겁먹지 않는다는 소식을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망하게 된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서 보았던 그런 싸움,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싸움을 말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빌립보서 1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아시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께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났든지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이 저녁 다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8월 20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신청하셔서 꼭 누락 없이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입니다. 5687번님, 샬롬, 행저질라와 함께 퇴근합니다. 저는 요즘 잠언서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필사하기 전에 전날 받았던 기도문을 먼저 기록한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애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감동되는 대로 작성하신 기도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0942번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것으로도 못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참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저녁입니다. 0942번님 그 감사로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0942번님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자, 벌써 행저질라 마칠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예수.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과 67절에서 80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는 다 마찬가지겠죠.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목격만 했

했을 뿐만 아니라 아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고 일꾼된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격자가 되어서 그 목격담을 기록을 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붓을 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네오빌로라고 하는, 근데 그 귀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이 복음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복음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대가 알고 있는, 그 각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복음을 보다 좀 더 확실하게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이론인 분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알고 성경의 몇 가지 지식도 알고 하는데 그게 내 삶과 결부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정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내 복음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당신도 이것을 그동안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써냅니다 하고 이제 그 서론이 시작이 됐어요. 제일 먼저 5절부터 누구 얘기를 시작해야 논리상 맞을까요? 예수님 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 하면 한 탄생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두 가지 수태고지가 나와요. 하나는 요한이 임신된 사실에 대한 수태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봐봐,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이 수태고지가 진짜야 하고 이제 누가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수태고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오늘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먼저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의 수태고지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탄생할 그 시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이 시기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오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구세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구주가 아니세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그렇게 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구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구자처럼 미리 그것을 선언하는 그 수태고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의 수태고지예요. 저는 불가능한 두 잉태 사건, 이 두 가지를 이번 주에는 요한의 수태고지,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은 구주가 아니에요.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요한 이야기를 먼저 썼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은 구약 성경이 쭉 오실 구주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말라기에 이제 엘리야가 구주가 오실 그 준비자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고 구약이 끝을 맺어요, 말라기에서. 자, 그런데 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연결할 연결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일 끝책인 말라기가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구자로 엘리야가 올 거다. 근데 그 엘리야가

0: 누구로 오느냐 하면 바로 요한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수태고지는 우리에게 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 미리 알려주는 이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 소식이 우리에게, 이 침례 요한이 날 것에 대한 소식이, 태어날 것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0: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사장이니까 레위지파겠죠, 그죠? 그 성경에서 제사장은 언제나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요, 누가 제사장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한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아 자기 순번이 돼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향을 관리하는, 그 향불을 관리하고 향을 피우는 관리를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름이 뭐래요? 사가랴래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사가랴. 이 사가랴,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죠? 동일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네요. 그의 아내 이름도,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아내도 이름이 여기 거론됐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한번 합쳐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명령과 규례를 성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잉태를 못해요. 그 당시 사회에 통념상,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내가 임신을 못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은 자기에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 내가 임신 못하는데 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못함으로, 그리고 또 부정적인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뭐뭐가 없고 그랬죠.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앞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줄 대가 끊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현재 상황이 어때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이 그려주고 있는 이 문장 자체가 못하고 없고 현재 상황은 이렇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6절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6절은 어때요? 그들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계명을 잘 따르고 순종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0: 선입견이나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그들에게 못하고 없고 또 그 현재 상황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사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침 9절인 8절입니다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은 순번대로, 제비를 뽑으면 누구나 이 순번에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야 돼요. 직무를 감당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성소에 있는 향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 시간에 10절 다 같이 시작.
1: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0: 네,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성소 안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 밖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향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연세지긋하신 어르신 사가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자 12절.
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0: 13절.
1: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0: 자, 여러분 19절에 가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래요?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시오.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려드려졌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요한이라고 해라.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이 태어난다는 이 소식이 오늘 이 성경에서, 즉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한의 잉태 소식은, 요한이 수태되었다는 그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너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라고 임신할 거야. 그러면 그 가정적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평생 해왔던 기도가 응답되는데. 예? 너와 네 아내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보죠. 14절 누구도 기뻐한대요. 많은 사람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많은 사람도. 그 많은 사람도 속에 이제 뒤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에 대하여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맞물려 있는 동일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기쁨의 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의 구원 문제, 이 소식은 하나님이 저 구약에 약속하신 엘리야가 오고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거야. 그 큰 날이 뭘까요? 구주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있는 너도 기뻐할 것이요, 너도 기뻐할 것이요,

0: 그것은 가정적인 기쁨, 두 부부의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왜요?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구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준비하는 그 길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영생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니까 우리에게도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구주의 오심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사건의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 천사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침례 요한이 잉태된 사실이 사실로 배가 불러오고 해산을 하고 곧이어 그 수태고지와 동일한 기록으로 일장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이 소식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끊겼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연결점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수태고지지만 67절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나 한번 보실까요? 자, 68절 다 같이 시작.
1: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0: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1장 초반부에 있는 그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말을 들려줄 때는 여러분 누구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그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돌아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돌아보셨고 엘리사벳을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가 요한이 탄생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적인 찬송가를 하나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직은 그리스도가 나시지도 않았는데 이 요한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요한 뒤에 이어서 나실 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뭐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사가랴가 깨닫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이 일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고 예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자 6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뭐를요?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그 종,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메시아를 누구의 집에 일으키셨을까요? 다윗의 집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었죠? 레위.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 그러면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는 것은 자기 아들 요한 탄생에 대한 예언일까요? 그 요한 탄생이 예고한, 준비한, 미리 소리로 먼저 온 그 뒤에 본체가 오는, 본래의 그 기쁜 소식이 오는 그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소식일까요? 어떤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예언적으로 감동을 해서 다윗의 뿔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주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잉태돼서 태어나기까지의 이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주의 나심을 예고하는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 멈추었던 구약 성경의 저 말라기 끝에 멈추었던 구원의 여명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소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요? 아니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0: 말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믿음이 좋고 의인이고 제사장이고 예배 집례자고 말씀 선포자고, 그런데 말씀이 믿음과 부합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못 믿었구나. 그래서 20절에 뭐가 되냐 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거야. 너는 못 믿었지만, 너는 안 믿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향한 모든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는 못했던,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면서도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이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식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의 소식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소식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 이 소식이 아무리 사가랴는 에이 어찌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후에 이 요한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 이것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수태고지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처녀인 마리아가 수태한다는 소식은 이거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에요. 저주의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처녀가 만약에 잉태되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실래요? 일단 천사의 말, 똑같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의 말과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디 보시냐 하면 37절, 38절입니다 먼저 천사가 얘기합니다. 자, 37절 시작.
1: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0: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가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심지어 믿어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불가능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이 진실, 진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사가랴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예언적인 찬송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67절부터인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자, 그리고 아까 앞에 엘리사벳에게 그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러면 엘리사벳에게는 잉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돌보셨다면, 자, 예언적으로 사가랴가 우리 모두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에 그 백성을 돌보신 그 백성들의 부끄러움은 뭘까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도 하는데 그들은 다 부끄러움에 잠겨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요한의 탄생 소식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잉태케 하신 것, 그 사실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끄러움, 하나님과 원수된 부끄러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생긴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있는 이 부끄러움, 영벌에 처해지는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방법, 이 수태고지에서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의 날 것에 대한 이 소식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없애고 주님

0: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회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엘리사벳을 회복시켜서 잉태되는 소식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지는 회복의 소식, 이게 바로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사가랴의 집에 침례 요한이 잉태됐대, 그가 태어날 거래,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이 소식이야말로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놀라운,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의 소식이요, 또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달하고 있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이요, 이 소식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소멸케 하시는 회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요한의 그 수태고지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상처를 덮고 또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메마른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온기를 흘려 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뜨거운 찬양이었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 can see. 오늘은 데이비 미스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갔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랜드 뮤직의 연주 음반 Songs Without Words 중에서 People in the Lord 이어서 In Christ Alone 두 곡을 아주 아름답고 멋진 연주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비냐드 25주년 기념 모음집중에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Draw Me Clos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Without My Vision 켈틱 워십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남성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Tis So Sweet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그 전 곡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됐어서 켈티 워십 음반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호산나 뮤직 앨범 Name of All Names 중에서 You Are,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짧은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히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이 찬양들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연 함께 나누고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또 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인지 심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재미있는 개념 중에 like가 없는 w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함이 없는 원함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대상을 강렬하게 열망해서 손에 쥐었지만 막상 얻고 나면 기대만큼 전혀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부모님들이 놀이공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풍선을 사달라고 엄청 떼를 쓰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원하는 것 같아서 풍선을 사주게 되면 몇 분 지나지 않아 팔이 아프다며 풍선을 놓아버리거나 아빠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좋아함이 없는 원함의 순간인 것이죠. 놀이공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느끼는 욕망의 3분의 2가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남들의 시선에 이끌려서 또는 상대방이 지니고 있어서 강렬한 욕구와 원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어도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순간 강렬히 열망했던 것이 좋아함이 없는 원함이었기 때문이죠. 쉽게 시들어버릴 세상의 헛된 원함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영서님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연주 찬양과 찬양 인도자 학교의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순간에 자극에 끌려서 소유하고 싶지만 막상 손에 쥐게 되면 허무해지는 좋아함 없는 원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그것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이죠. 만약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전히 행복하다면 건강한 바람이지만,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행해진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된다고 합니다. 강렬한 열망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충동은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남들이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탐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주어진 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소유했을 때 찾아오는 허망함보다 영혼을 가득 채우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Faith Worship의 세상의 유혹 시험이와 방기로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캐리 언더우드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9549번님께서 짧은 문자로 찾아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세환님의 찬양 부탁드려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9549번님 반갑습니다. 정말 멀리서 듣고 계시네요. 김세환님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찬양인지는 안 남겨주셔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밤에 조금 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저 천국에 다다라서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 전해드릴게요. 김세환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코디 카네스의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라는 영어 찬양 가져왔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와 아픔을 고백하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코디 카네스의 Run to the Father,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라는 영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밤아홉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보영님과 정재은님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한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니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밑바닥을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Hillsong Worship과 Hannah Hobbs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학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에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도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나영안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서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페어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 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의

그게 4년 연고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 간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주말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0: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네.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예.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0: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0: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1: 예.
0: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해수로 5년 차가 되지요.
1: 네.
0: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1: 네.
0: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1: 예.
0: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이제 섬기는 것.
1: 예.
0: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요.
1: 오, 예, 그렇죠.
0: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에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1: 네.
0: 한 분 한 분 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1: 네.
0: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송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네.
1: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1: 네.
0: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1: 그렇죠.
0: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예, 쉼터 예.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0: 예.
1: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예, 찬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0: 그렇군요.
1: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조연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0: 그렇죠.
1: 오게 되는데
0: 네.
1: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연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0: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 이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0: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백개우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1: 네.
0: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1: 예. 자, 예수마음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0: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1: 그렇죠.
0: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0: 예.
1: 아유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사역하시는데.
0: 예, 그런 네.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마음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마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마음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현주 전도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탈북민 교회 두고 소개해 주시고 사역을 함께 나눠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1.8%에서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엔케이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말에도 올해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로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모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히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 지역에 축적된 지각 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식량이 바닥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가을 수확을 앞두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된 식량은 쌀보다는 최근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 등 대용 식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공급 이후 농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열흘분에 불과해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국가 관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 수매 종합 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희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희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Oh,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나이다.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산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당에서 살다가 이모 남은 중국당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성가를 부르며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개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그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선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했던, 돌아가고파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갈을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0: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곤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 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 편성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 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마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안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호련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빈 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전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안팎으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가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0도 안팎에서 33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평양은 30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은 29도, 강계는 28도, 해산은 27도, 청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기업은 첫째, 40주 40야를 엎드리는 기도로 보존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닷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고해요. 다베라는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심판하신 곳이에요. 마사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신 곳이지요. 기브로 닷다와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이 생각나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을 당한 곳입니다. 23절에서 보듯 애초에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도 백성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지요. 정탐꾼의 보고에 두려워하며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남 이야기인가요?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있고 힘들다며 목마르다며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한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평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십 번 수백 번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지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는 모세의 지적에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거역과 동시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라고 해요. 어제 본문에도 나온 모세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야 말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때에도 모세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들다며 불평하고 목마르

다고 원망한 나의 다베라와 마사, 기브로 다따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40주야를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의 기업에는 둘째,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업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당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으신 약속이 있는 것이죠. 28절에는 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러니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능력과 사랑이 없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두렵다고 간구한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호소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므로 나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간증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온 부모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내 잘남을 자랑하는 대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합니까?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왔지만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주식과 도박 중독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으며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했지요. 저는 결국 전셋집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후 처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늘 여호와를 거역하며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처가살이 중에도 도박을 끊지 못해 결국 처갓집마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으로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교회에 속해 있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론 아내와 이혼하고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들의 세례식 날 간증자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성령에 설득되어 공동체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의 죄를 고백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도박을 멈추고 회복된다면 저처럼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일으켜 세우셔서 빚 문제도 해결되고 처남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개업해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100% 인정해요. 성도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저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를 나누고 그들도 영육간에 회복되어 주의 기업으로 사는 복을 누리길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여호와를 거역한 일과 은혜로 변화된 삶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진솔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수도 없이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0: 진멸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이 있고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이 있기에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평소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도 힘든 사건만 오면 원망이 터져 나오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우는 저희입니다. 돌도 물에 부딪히면 둥그러지는데 무감각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해요. 상대의 악함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을 가장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행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신의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떨쳐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 내용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남편은 아내를 요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등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늘 뺨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들이 그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아저씨가 매일 아주머니를 돌보러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매일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아저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아주머니를 잘 돌보고 있으니 아저씨는 여기 오는 시간에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매일 여기 와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죠. 비록 아내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제 아내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아내에게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으며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어요. 몇 년 뒤 그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서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옛 언약,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부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부터 언약을 깨뜨립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불륜의 역사입니다. 언약 파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타협이나 흥정이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짓는다 해도, 심지어는 언약을 취소하겠다고 대든다 해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보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편 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특별히 더 복되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에겐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한 주님의 교훈을 온종일 삶 가운데서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이 이어질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

0: 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또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에스겔 4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복 될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내 바퀴 그리고 내 생물이 떠받치는 수정같이 수정바다와 같이 아름다운 층 위에 웅장한 보좌를 펼쳐서 앉으시고 그 위에 무지개가 둘린 그 아름다운 보좌가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이제 눈길을 주었던 성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제 성소의 동쪽 정문이죠. 정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문이 닫히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임재의 문을 닫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이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음식 있죠. 번제물의 음식을 먹고 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거냐면 왕들이 이전에는 왕들이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다가 여차하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이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성소 안까지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아멘. 우시야가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향로를 잡고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죠. 제사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나병.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왕을 데리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치신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침입했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왕은 현관문까지 오고 제사드리는 음식, 번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길로 나가야지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자, 4절에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렀다. 자 성전 동문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성전 북문으로 가시는데 거기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디를 가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3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제부터 내게 너에게 말하는 모든 성전에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율법 규정을 듣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자, 이제부터 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는 이 성전이 훼파돼서 막 애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놀이터로 삼고 이랬죠. 그러지 말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느비임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7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냈죠. 오래된 빵, 낡은 빵, 낡은 옷차림으로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당신들과 약조를 맺읍시다. 가까운 이웃사람이라는 거를 속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구글 검색도 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동네가 어딘지 지도도 찾아서 요 놈들 거짓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믿을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덮어놓고 약조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가난 족속이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얘네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라. 성전에서 나무를 팬다라는 건 왜 나무를 패냐면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드리는 이 땔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허드렛 일, 땔감을 갖고 이 나무 패는 일이나 해 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나무 패는 일이나 해라고 하지만 이 나무를 패서 땔감을 성전에 공급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시키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된 표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기본 주민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몸에 행하고 마음에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강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요.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시 에스겔 44장으로 오셔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몸에도 할례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통 핵심적인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례를 행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굳었고 굳고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강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마저도 우상을 떠나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모든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11절에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맞고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죠. 자,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우상 앞에 수종들게 했느냐?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타락할 때, 한참 타락할 때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 그래서 다 무너졌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이 사독은 다윗 왕조 때 세워진 제사장이죠.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야 왕자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 다른 이들은 다 이 아도니야 편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 여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서게 됐죠.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다윗의 자손 가문의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 충신과 진실함을 지켰던 그래서 이 사독에서 뭐가 왔냐면 차디크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죠.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고 다 넘어가도 끝까지 다윗 가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회복하실 성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그리고 이제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새롭게 행하시는 새로운 할례의 시행 그리고 이전에 무너졌던 이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레위족속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아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큰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취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주를 찾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성취의 시대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0: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워낙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 먹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결단을 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더 깊은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많이 깊이 넓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출입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배제시키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소명을 소홀히 여긴 이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그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오히려 도와준 이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성전에 있으나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소임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로 끝내는 그 일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적용해 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죄를 계산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도 감사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심지어 인간의 마음에 감추인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를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인간에게 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 걸까? 혹은 하나님이 물어야 할 만큼의 무언가가 그의 삶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 삶의 장소를 전전했던 그 엘리야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내가 가야 될 것 같았고 그곳에 나를 숨겨야 될것 같다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캄캄한 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낸 채그 안에 집거하게 만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엘리야를 거듭 찾아오시며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멀리 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왠지 좀 안타까웠어요. 엘리야는 언제 아름다웠고 가치 있었고 정말 파워풀했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문무백관이 쫙 자리를 도열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무명의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가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시골의 촌로였던 그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정말 무슨 판결문 낭독하듯이 판사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지 않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갈멜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란의 예배를 드릴 때 아, 더 해보라고 막 오히려 조롱하며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 입에 결국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장면과 함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엘리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 찬란하게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어느 순간에 가장 높은 정말 상승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엘리야의 삶은 선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때,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이 평가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을 때의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때의 나가 전혀 다를 수 있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북이스라엘을 호령하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그의 인생은 진짜 광채나는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초라해졌어요. 왜 그럴까?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때이 삶을 모두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가치 있게 사용할 때이 모습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 저는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고 그의 졸개들의 역할을

0: 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누구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그 엘리야의 삶을 시기해요. 엘리야의 삶을 무너뜨리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쓰임받고 있으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는 기뻐하겠죠. 그러나 사단과 악의 영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며 내 인생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시기하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게 누구의 이야기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성경 사도행전 23장에 이런 말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요,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천사?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아 영? 그런 게 어딨어. 부정하며 이것들을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오히려 그걸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예,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아, 야 귀신이 어딨어? 누가 얘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얘기하겠죠. 때로는 어떤 흰 가운을 입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학의 높은 강단에서 아, 요즘 그런 거 믿는 무속적인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계시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내가 부정해도 성경이 긍정하면 진리는 내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무엇을?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을 시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이 긍정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 시작.
1: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0: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동일한 고난이에요. 단 한 명도 이 동일한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동일한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 마귀의 세력이 우리 곁을 빙빙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걸 시기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고, 사단은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에 세우길 원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우리 스스로를 감추게 만들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를 비껴갔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삶을 강하게 시기하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그 손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단의 모습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실제의 모습으로 마음껏 쓴단 말이에요. 그 실제가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로 나타납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1: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사람의 생명과

0: 와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1: 만나고 싶어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듣고 싶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벨의 그 서슬시 퍼런 위협이 엘리야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순간, 어느 순간 가슴이 옥죄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여기 있으면 저 이세벨의 위협과 같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 생명 부지할 수 없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를 괴롭힐까? 어떻게 고통스럽게 나를 죽일까? 여러분, 정말 휘몰아치는 그 두려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그럼 상상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0: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1: 어둠의 영에게 물린 거예요. 치명적으로 물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 다급함이 그로 하여금 광야를 향해 막 달려가게 만들었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넉넉해요.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내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우는 사자 같은 사단에 쫓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절망의 자리였어요.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포기의 자리였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아주 체념한 채 그곳에 그냥 쓰러져 있는 모습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간 그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빛나는 모습으로 등경 위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말 아래 집어넣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귀한 소금이 되길 원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뿌려져 밟혀지는 소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골작품으로 빚어지기보단 사단이 조롱하며 저 봐라 얼마나 초라한가 비웃으며 꼭 머리 깎인 삼손같이 조롱거리로 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을 노리는 자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며 내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게도 만들고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되 옥죄이는 심정을 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아 그런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직낙하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던 그 엘리야가 한순간에 거꾸러져 땅에 꽂히듯 지금 로뎀나무 밑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피해 모든 존재를 피해 숨어 들어갔던 그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로 찾아 들어오시고 그가 자신을 저주하는 호렙의 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제가 마음에 첫 번째 담았던 게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도 때로 용납하시는구나.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용납하시는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도 얘기하지만 우리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진짜 멋있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가치있게 그렇게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져요. 이렇게까지 무너져요. 그런데 아, 서있던 그가 이렇게 널브러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왠지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 같은

0: 왜 넘어졌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 왜 이렇게 됐어?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왠지 본문 보는데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릴 수 있고 젖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해서 그 자리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세벨이 보여주는 그런 이 땅의 형편이 우리를 옥죄어서 우리를 지금 널브러지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모습을 어루만지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며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주님이 굴까지 찾아와서 물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1: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0: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엘리야가 두 번이나 했던 변명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도망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도망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칼로 죽였습니다. 이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조차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도망의 이유를 쭉 나열하며 자신의 삶의 방패를 삼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형편인데 내가 어찌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는 끝없이 도망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엘리야에게 그의 도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일까요? 엘리야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짧은 본문 안에 또 물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것이면 충분히 자기의 자리에 대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쭉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이곳에 이 굴 속에 숨어있는 이유가 충족되리라. 내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끝냅시다. 사는 게 힘들고 낙이 없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난 까닭 없이 도망간 게 아니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자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진짜 도망의 이유에 관한 질문일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엘리야의 삶을 쭉 돌이켜보자고요. 지금 벌어진 그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로뎀나무가 마땅하다, 이 호렙의 굴 속에 있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그가 말하는 게 지금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 말할 때도

0: 주의 언약을 버린 백성들이 부지기수였고요. 이 서술 10호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는지, 오바댜의 굴 속에 숨어가지고 큰 신의 목숨을 연명해야 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칼로 순교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19장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첫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한때는 그 상황이 사명을 북돋으며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가게 했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했고, 사르바스로 가게 했고, 갈멜산으로 가게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병들고 나니까 그를 절망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포기의 자리요, 모든 것이 이젠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체념의 자리로 그의 인생을 사로잡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변명 같은 상황, 지금 이 호렙의 굴 속이 너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진짜이냐? 네가 정말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냐? 주님은 그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편을 묻는 게 아니라 이 형편으로 인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네가 이 형편으로 인해서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그에게 묻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명할 만큼의 충분한 다양한 없고 안 되고 무너지고의 이야기로 꽉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너무 마땅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너무 마땅하고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게 너무 마땅한 듯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니까요. 너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냐고, 이 형편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냐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 형편으로 인해서 이 호렙의 굴 속이 아니라 너는 이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또 한 번의 사마리아에 서고 또 한 번의 갈멜산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형편 알겠는데 진짜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가 거기냐라고 묻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해석이 그것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꿈을 꾸신다니까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역전승이 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심장 뛰는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핑계하고 불평하며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게 나의 특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길 원하여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다니까요.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삶을 저주하며 왜 이 굴 속에 숨어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시작.
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0: 나는 굴이 나의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네가 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너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은요 동굴까지 찾아오셔서 동굴에 있는 나를 꺼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로뎀나무 밑에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나에게 곁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나를 그곳에서 일으켜서 사명의 길 위에 세우길 원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입술에서 앵무새같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0: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슴이 다시 불타서 내가 아합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갈멜산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르밧에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장 뛰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그곳에 계십니까? 상처의 동굴에 있습니까? 실패의 동굴에 계세요? 두려움의 동굴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숨으셨어요? 지쳐서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며 자조하며 그 동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 형편에서 네가 있을 곳은 이 동굴이 아니라 길 위다라고 말하며 나를 손잡으시고 수많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아직도 남은 사역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손잡고 길 위를 오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7-9182, 042-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서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두운 방에 있던 두 형제가 햇빛이 너무 그리웠대요. 그래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햇빛을 열심히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쓰레받기에 햇빛을 가득 담았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시 나가서 쓸어담고 또 가져오고 또 쓸어담고 가져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힘들게 햇빛을 퍼나르지 말고 그냥 창문을 열어. 그럼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방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고가 아니라 창문 하나를 여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 두 형제처럼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마음은 왜 이래요? 내 상황은 왜 이래요? 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며칠째 성경 한 장 펼쳐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해본 적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문을 닫아두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을 열어야죠. 마음이 너무 어둡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물론 성경 한번 펼친다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 한번 했다고 갑자기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창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듯 하나님 향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더 해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창문 하나를 열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어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활짝 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복된 금요일 되시길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서머 스페셜 마지막 날 출발합니다.

소리엘의 전부, 예, 참 오래간만에 띄워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우리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거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성경 한번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난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하나님 왜 누구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뭐 이러기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창을 열고 빛을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으네요.

0: 자,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8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썸머 스페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정도 목사님이 오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무림 고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리는데요. 지난주부터 성경 무림 고수도 특집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성경의 무림 고수 찾아 특별 세미나가 방송 아주 그냥 거의 10여 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 특별 세미나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천독. 성경 100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레제나하우스의 조상현 목사님의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만나 남겨주시면 또 보내드릴 거고요. 또 성경의 무린 고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무린 고수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받으실 수,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 저는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다가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에클레시아 구별되게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이제 교회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목회를 꿈꿨는데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날 때까지도 나도 안 변하고 성도들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거. 근데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예를 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용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칼이라는 게 있는데 칼의 용도가 강도한테는 무기로 사용되는 거고 의사한테는 사람을 살리는 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칼이라는 것이 누가 쓰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용도는 다 같죠. 칼이라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용도가 잠을 재우는 거냐 베개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용도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본래의 성경의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마무리 못한 게 목회를 그렇게 하다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 목회를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용도를 알기 시작했어요. 용도.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칼로 남을 살리는 용도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왜? 실력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뭔가 맹장 수술해야 되는데 맹장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하면서 맹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의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말씀의 검이 칼이잖아요. 그럼 그 칼을 휘두르려는 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휘둘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용도를 알았는데 살리는 용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써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가 한 7년쯤 됐을 때예요. 7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례를 받으니까 그 사례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목회를 하는 거에 본질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계가 유지되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안식년을 취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회자니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1년간 교회를 비우게 된 것이죠. 1년간 교회를 비우면서 외국에 나가서 제가 할 일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은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뭘 특별히 하려고 한 게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비우는데 갈 때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냥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고 난해한 성경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로마서라고 들은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읽다가 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읽게 됐어요. 1000번 정도 읽게 되면서 얻은 응답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1000번을 읽으면 응답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결말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1000번 읽을 때는 공부한 것도 아니고 큐티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큐티 잡지를 만드는 편집도 했기 때문에 큐티가 뭔지는 잘 알고 또 선교 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기초 지식은 있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도 했고 그러니까 기초 지식은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큐티하고 묵상하고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뭔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와 그냥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 꽤 괜찮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됩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들은 에피소드고 이거는 벌써 이게 제가 7년 목회하고 7년 전이면 한 23년 전이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고 7년째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로마서를 읽을 때 설교하려고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내가 뭘 하려고 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낸다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큐티를 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아도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의 글을 보면 그 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이 머리가 뇌라는 것은. 근데 그걸 그냥 읽다 보니까 그 저자가 쓴 글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눈으로 보거든 귀로 듣든 어쨌든 그 책을 쓰신 분이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대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쪽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전에 들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지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저자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읽는 게 좋아요?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지 왜 아무 생각 없이 읽냐고.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 생각 외에는 그분의 생각이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 시대로 구분하면은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그리고 다 합치면 그냥 창세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를 사람들이 내용을 구조화시켜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은 창조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과 족장시대 쪽에 있는 내용의 절반, 페이지로 절반은 아니지만 11장과 그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4대 사건, 4대 인물 다 아시죠? 11장까지는 창조, 타라,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사건, 4대 인물로 이렇게 딱 뭐가 돼 있냐면은 고정화돼 있어요. 그게 학습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딱 그 8가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화되어 있으면은, 고정화되어 있게 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성경 읽다 밑줄 긋은 것들 있죠? 다시 성경 읽으면 그게 더 잘 보이죠? 밑줄 안 긋은 건 잘 안 보이죠? 그럼 밑줄 안 긋은 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밑줄을 다 긋으면 되죠. 그러면 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느 날 읽다가 보면은, 이 말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창세기에 그 내용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읽었는데도, 배웠는데도. 아브라함은 큰 사건이 뭘까요? 번제를 드리는 건 이삭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삭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약 사건이 크잖아요. 아브라함 사건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뒤로 쭉 가가지고요, 모세오경 전체에 나와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단골 메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브라함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복시 땅에 언약을 준 것이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사건이고, 이삭은 번제 사건이죠.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한테 큰 사건이죠. 번제 사건이죠. 그다음 야곱은. 야곱은 얘기거리가 많지만 중요한 핵심을 찾는 거니까, 사건은 여러 개 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것만 찾는 거니까. 네, 아버지를 속였죠. 속였어. 근데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가 정말 취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장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팥죽 사건. 팥죽 사건이 결국은 장자권을 취하고 싶은 건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왜 스토리가 있냐면 우리가 그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죠. 장자는 아니잖아요. 장자는 이미 에서잖아요. 근데 명분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야곱 저기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분을 주냐면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팥죽은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한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보면.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한 권의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1장, 2장, 3장에서 16장까지의 무슨 뜻인지를 4대 사건, 4대 인물처럼 1장은 뭐, 2장은 뭐, 제목을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1장, 2장, 3장이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도를 파악하려면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고정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왜 파악하지 못하냐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창세기만 내용 파악이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 사대임을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내용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 저자의 의도잖아요. 의도는 또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성경 신학교 안 나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파축 사건 알듯이. 연대, 인명, 지명 몰라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연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명, 지명도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그게 부산인지 서울인지 상관없으니까. 읽는 사람은 왜? 부산에서 일어났다. 서울에서 일어났다. 근데 지도를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지. 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왜냐면 지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굉장히 뒤처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창세기는 제가 학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로 설명했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66권 중에서 한 권을 딱 들이대면서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요? 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된 거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내용 파악이 안 된 것이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 파악이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용 파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용 파악이 돼야만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독자가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만 가지고 결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애들도 알아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이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천지를 왜 창조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의도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내용은 우리가 아이들도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왜 만들었냐고요. 왜? 물어보면은요, 교사가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어요? 질문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제가 예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도록. 예.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왜 만들었죠? 예. 이게 창세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인 것이 있어요. 하가다 읊조리기나 그다음에 시편 낭독이나 그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거는 방법론에 가깝잖아요. 방법론에 가까운 거는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한테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읽는데요. 번역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으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이 방식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은 개인적인 취향에 가까운 거예요. 빨리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빨리 읽으면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빨리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게 좋은 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좋은 거가 좋은 거예요. 천천히 읽는 사람한테 빨리 읽는 게 좋으니까 빨리 읽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천천히 읽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빨리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난 천천히 읽어야 좋아. 그럼 천천히 읽어요. 여태까지 천천히 읽었잖아요. 천천히 읽는데 뭐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방식이 있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는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론을 찾는 거는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눈높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경 읽기가 있고 어른의 성경 읽기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다 계단식이 있잖아요. 단계별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건 너무 좋은 성경 공부야 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기초 성경 공부가 있듯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적용이. 그러면 아이들도 성경 읽고 싶고 어른도 성경 읽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성경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효율성 있는 걸 찾는 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방법으로 읽으면 되니까 다. 그 방식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방법으로 읽으면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특성이 있고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성경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이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특성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야라는 걸 설명하면서 나에게 회개를 시키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기록된 목적 자체가 그래요. 기록된 목적이 사대사건 사대인물을 설명하려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용이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언약을 줬고 언약의 의도가 뭐고 라는 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장과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데 단어를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장과 문맥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경외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사전체지만 다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경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100세나 됐을 때 준 자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서. 이거를 순종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22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그 창세기 22장 사건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주저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 내리치는 팔을 천사가 잡는 그림이 있어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이라는 의도가 뭐예요?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놓고 왜 못 죽이게 하냐고. 의도가 다른 거지, 의도가. 의도가 뭐예요? 경외. 근데 보세요. 뭐를 경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고. 사전을 찾으면은 사전적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 성경 공부인데 성경을 읽으면은 공부까지 되면서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라고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기가 해석해 주잖아요, 성경이. 뭘로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것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뭘 했는데? 순종했으니까 단어를 우리가 만들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명사로 만들면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뭘로 본 거예요? 경외로 본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가 나오지만 뭐가 없냐면 왜 창조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이야. 왜?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는 경외, 그 다음에 사랑, 순종. 이란 단어를 집어넣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45장을 읽게 되면은 이 우주가 온 우주가 창조된 것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제가 로마서를 1000번 읽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기록 목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이브리서까지 1000번을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0번 읽었을 때가 10년 전이에요. 그때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서신이 3500독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3500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천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천독이 되고 삼천독이 되고 그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읽을 때.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읽게 된 것을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바울서신이 구약을 보는 잣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목적을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보통 구약은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스토리에 대한 사건의 내용을 구조화시킨 게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썼을 때에 그걸 설교라고 합시다. 그럼 설교 본문이 전부 다 구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에 신약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써지기 전이니까. 근데 써지기 전에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그 성경이 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전부 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 구약에서 이미 말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목적을 찾게 된 제 체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을. 그냥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천번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약을 먹는 것 같은 거와 보세요. 비타민을 섭취할 때 음식으로 먹는 거, 알약을 먹는 거에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도 있지만 맛을 못 느껴요. 비타민 C에 대한 걸 알약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C에 채소에 있다고 쳐요. 아니면 과에 있다고 쳐요. 그 맛을 못 느낀다고요. 신앙생활이 맛이 없다니까요. 왜 뭐가 없냐면 성경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삶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무슨 힘이 없냐면은 이 지식이 힘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경 지식들이 많은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창세기 얘기하면 다 아는데요. 에스겔이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저한테 아이를 대

여기다 놓고 한 시간 동안에 에스겔을 얘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공부 말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에스겔이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학습을 해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정집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요.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소서인서 중에 한 권을 읽어요. 읽고 나서 한 권이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요. 성경 읽기의 방식은요 무궁무진해요. 다시 말하면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연극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암송할 수도 있고요. 큐티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그게 읽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암송을 하려 그러면 한 절씩 암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송은 한 절을 읽는 거고요. 큐티는 단락을 읽잖아요. 단락을 반복하잖아요. 묵상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야. 읽기라니까. 읽기를 반복하면은 분량에 따라서 그게 물론 약간의 그 기교가 있죠.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읽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될 때에 암송은 한 절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큐티는 단락을 반복해서 읽는 거고 읽기에서 말하는 통독은 통으로 읽는 의미예요. 읽기는 읽는다는 뜻이고 통독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 속독, 통독, 통독이 방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은 다른 의미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통독이라는 거는 전체를 훑어서 읽는다는 거, 한 번에 쭉 읽는 거를 통독이라고 해요. 그 통독의 그 의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 분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자 의도 그다음 그러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다음에 지명 인명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걸 절대 모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성경을 막 읽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성경 내용을 자기도 몰라. 자기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려워서 못 읽겠대. 자기는 애들한테 막 읽혀.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쉽게 쉽게 읽어요. 왜냐?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내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얘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돌아가면서 읽고 그 소서인서 한 권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자기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련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는 책에 걸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읽다가 나는 이게 읽으면서 머리를 짜는 거죠. 읽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그냥 은혜로 정해야 되겠다. 그럼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은 아무 대답 안 해도 창피할 게 없어요. 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걱정인 거야, 이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대. 제가 이때 깨달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난 거야. 그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이 나오든 거기 지명이 나오든 인명이 나오든 그게 아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 연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 그거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공부하는 거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요. 그냥 왜 하나님이 화를 냈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냈는지는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물어보면 되지만 일단 자기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다. 지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딱 성전, 성령, 거룩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에 40장과 48장까지는 성전이 나오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스겔이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계속 날짜별로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파괴된 이후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왜 에스겔을 왜 썼냐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즈음에 에스겔에서 저자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마른 뼈가 아니라니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 뒤에 나오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도 아닌 이상한 성전인 거예요. 새 성전인 건데 그게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는 의미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는 건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지 않다라는 건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방식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처음 읽을 때 요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는 것 중에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저자의 의도가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에 따라서 처음 읽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죠. 그럼 방식은 당연히 중요하죠, 방식이. 왜? 나한테 맞는 걸 채택해야만이 나는 시간이 바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읽느냐,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식 때문에 읽어진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분의 주체가 돼서 그분만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읽든지 상관없지만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머리와 방식이니까. 인간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읽든지 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놈은 기도를 줬는데 어떤 용도로 쓰지? 근데 정욕대로 잘못 구하려고 써. 그럼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안 되겠죠. 많이 하면 될까요? 많이 응답이 안 되겠죠. 우리 그것은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법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응답해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성경이 주체가 돼요, 이렇게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걸 제가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성경 전체를 제가 읽고 의미를 문정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주어예요, 성경이.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요. 경외는 순종하게 만든다는 뜻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외보다 쉬운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이 순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할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뭐하고 동의어가 됐어요? 사랑하고 동의어가 됐잖아요. 문장과 문맥의 구조 속에서 단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떨 때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신명기가 계속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해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읽다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인데 신명기에서 말할 때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는 시내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같은 산인데 거기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

0: 죽이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원래 구원.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시제의 차이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막 이 모두 만들어내냐면 이단도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구원파도 생기고. 근데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 구원에선 구원의 완성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영원하신 분이 사람의 시제가 갇혀 있어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근데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원, 구원의 상, 구원의 완성.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발생해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긴장감이 현재, 그렇죠? 현재가 구원의 삶이에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창세기 얘기는,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면 24장 4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보세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면은 문학적으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이 시가서니까, 선지서는 뭐야? 선지서. 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누가 말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말했어요. 그게 누가 보면 24장이에요. 27절과 44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가요? 구약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에게. 이게 제가 로마서를 읽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왜 제가 바울 선지 쪽을 많이 읽었냐면 구약의 정통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신약성경을 대부분이 다 썼어요. 그리고 다 교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가 구약을 배경으로 책을 쓴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게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게 그대로 기록이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사용해갖고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글도 대단하지만 이 바울서신은 가장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성경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플러스 복음서는 뭐예요? 초림의 구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구원이 발생한 거의 내용은 복음서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도행전. 자, 보세요. 구약 전체와 복음서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오신 거예요, 복음서에.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삶이 발생해. 현재 뭐요? 사도행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는 구원의 삶의 기준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뜨면은 구원이 발생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순종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믿어서 순종. 이게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 제가 왜 로마서를 자꾸 강조하냐면 로마서 1장과 16장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뭘 못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거지.
1: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특별 세미나 제2편 로마서 천독 성경 백독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강의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의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부연 유료 문자 메시지로 무린고수 남겨주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금요일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약속 노트로 말씀 함께 읊조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너무 오지 않은 것에 벌벌벌벌 마음과 또 몸을 끌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이 돈이든 지혜이든 그리고 관계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신뢰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파이팅! 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붙여진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승리하기 원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강력한 포식자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존재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존재인데 이 강한 존재가 약한 것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밀림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떼를 띄어 덤벼드는 작은 모기떼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전갈, 독침을 지녔지만 자기 몸에 달라붙는 성가신 파리를 공격하다가 독침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약점이 노출되면 무너지고 말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 작은 약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면 아주 대단하고 큰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피곤함,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손해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지극히 어리석고 아주 비극적인 거래를 감행한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결함투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만큼 절대 놓치지 않았던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더 좋은 것,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 올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들사람,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던 동생을 보게 됩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에 배고팠던 에서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내가 배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과 그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에서의 반응을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자의 명분, 특별히 장자권은 히브리어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집안의 유산을 두 배로 이어받는 그런 경제적인 상속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은약의 역사가 장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육체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영광스러운 은약의 계보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그것보다도 눈앞에 벌어진 현실, 배고픔의 문제가 에서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자리, 신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현실 가운데서 그 믿음을

0: 쉽게 포기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에서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업신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안일함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것은 생각하자는 그런 하찮은 생각 때문에 에서는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과 파축한 그릇을 바꿉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영원한 은약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익, 내게 주는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옛 고전인 박지원의 양반전을 보면요, 조선 선비들이 현실적인 극심한 빈곤과 고난 속에서 지켰던 지조와 덕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비사, 비루하고 천안이는 양반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기 내한, 배고파도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서무선말, 아무리 삼복더위처럼 무서위가 더위가 기성을 부려도 벗선을 벗지 않는다는 것이요. 물론 조선시대 양반은 체면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위선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현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에이 뭐 주일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앙도 잠시 내려놓고 타협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함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합니다. 요셉은요, 현실의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요셉은 옥에 갇히면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에서는 어떠할까요?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은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0: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자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현실 가운데서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현실과 믿음 속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 있고 감당하기 무거운 현실이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믿음이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집안의 가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가전도 1년 동안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먼지가 뒤집어 쌓이고요, 녹이 슬어서 고장나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속이는 자, 발꿈치, 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렌즈로 보면 야곱은요, 에서에게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영적인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떠할까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남자답고 건장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호탕한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값비싼 보물을 창고에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행동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서가 왜 실패했을까요?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주어질 그 장자의 은혜와 축복을 별로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현실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현실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영

0: 연결되고 행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야말로 즉각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만족을 얻고 싶어해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짧은 쇼츠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짧은 동영상 쇼츠가 15초 동안 방송될 때 우리는 우리의 뇌에 그 쇼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 몇 번 터치만 하면 음식이 배달되죠. 한밤중에 물건을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가, 소비문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의 쾌락이 가장 좋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즉각적인 쾌락만 쫓는 사회는 결국 필연적인 공허와 중독, 영적인 파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합니다. 시원한 것, 그냥 톡 쏘는 것들을 만족합니다. 쉽게 얻는 것들의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우리에게 더 큰 공허함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됩니다. 결국은 영적인 파멸을 낳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빠졌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데, 지금 내가 힘든데, 장차 주어질 미래의 축복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믿음의 역사보다도 내게 당장 필요한 물질, 내게 당장 필요한 만족, 내가 당장 얻는 기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욕망, 잠시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보다도 지금 내가 얻는 육체의 쾌락, 내가 얻는 기쁨, 이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기업을 더 크게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심합니다. 훌륭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현재보다도 영원한 기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장자권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타난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0: 모세는요,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금수저 신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금수저 신분을 거절합니다. 궁궐에서의 죄악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

0: 로마의 감옥 차디찬 바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망망대해 떠있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도를 맞으며 물 위에 떠있는 두 배. 그런데 이 두 배는 완전히 다른 배입니다. 한 배는 표류하는 배였어요. 탓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그저 파도가 밀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휩쓸려 다니는 배입니다. 표류하는 배, 결국 암초에 부딪혀 침몰할 수밖에 없죠. 또한 척은 항해하는 배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키를 굳게 붙잡고 파도를 가르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과 세상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표류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급함과 내게 주어진 표류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가 손에 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곤고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항구를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항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까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서 팥죽한 그릇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배를 두드리고 일어납니다. 잠시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먹은 그 팥죽한 그릇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선언했을 때에 에서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고 그 때문에 슬퍼하며 방송대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믿음과 현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안하죠. 육신의 안목, 물질적인 유익, 내게 주어지는 잠시 만족과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영원한 은약의 자리를 빼앗기는 길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길, 모세의 길, 지금은 고난입니다. 지금은 손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러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과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잠시 이것을 선택하면 큰 이익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곤비함과 작은 손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는 항해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32-7771

632국에 7771번 삼성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버리지도 마십시오.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지만 무엇이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생명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며 신앙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보다가 복부 초음파에서 담석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아픈 곳이 없는데도 돌이 있다니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담석증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담석은 담낭, 쓸개에 생기는 돌로 담즙 속 성분이 뭉쳐 굳어 생긴 덩어리입니다.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지방 음식을 먹을 때 장으로 분비되어 소화를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즙 성분의 균형이 깨지거나 담낭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콜레스테롤이나 색소 성분이 뭉치면서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엔 증상이 없다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담석도 흔해서 경과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담석이 담낭의 출구나 담관을 막으면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 위험 신호를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담석과 관련해 비교적 전형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이라 부르는 통증입니다. 보통 명치나 오른쪽 윗배가 갑자기 아프고 이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 쪽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통증이 시작되거나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담낭이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스꺼움, 구토, 이 더부룩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반대로 고열이나 이 오한이 함께 오거나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피부와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은 담낭염, 담관염, 이 혹은 췌장염 같은 합병증과 연관이 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증상과 검사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무증상이라면 추적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통증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의심되면 담낭 절제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 치료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증상과 담낭 상태, 담관 확장 여부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관리로는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불편을 유발하는 분도 있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 패턴을 관찰해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통곡물 등 식이섬유를 늘리고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며 음주를 과하게 하지 않는 습관도 보탬이 됩니다. 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리하면 담석은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증상이 없으면 경과관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열, 황달 같은 경고신호가 동반되면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두들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세종드림내과 윤범용 원장이었습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0: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상훈 집사입니다. 설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러 설비이고요. 건물에 오수, 배수, 냉수, 온수, 그 물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일만 30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을 다 지어놓고 입주민들이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었을 때, 야 정말 따뜻하게 잘 잤다 했을 때, 물이 세게 나와갖고 시원하게 샤워 잘 하고 나왔다 이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원상호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이 설비를 시작하셨을까요?
1: 그 시골에서 배움이 없다 보니까 배울 거는 없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설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 돈은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80년도 이때는 선배들이 좀 독했어요.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2: 하나님께서는 원상호 집사님을 당신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 한 교회와 귀한 목사님을 예비하셨는데요.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었습니다.
1: 지금서부터 15년 전에 수원 온누리교회에 온수 보일러 설치하러 갔다. 이거를 다 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일 다 끝났으니까 대금 주는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차 한잔 내오면서 갑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 기도하려고. 아 그러면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 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기도가 참 기도는 좋은 것 같아갖고 그냥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게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아 제 생각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출석하라구나 하고 그냥 막연히 6개월을 출석을 하게 된 거죠.
2: 원 집사님은 이렇게 다니게 된 교회를 또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1: 그런 후에 제가 3년을 도망을 갔다가 지금서부터 12년 전에 다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원에서 의왕시를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3번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번 지나가는 날 차를 세우고 목양시를 찾아갔는데 목양시 놓고 하는 동시에 우리 목사님이 나와 원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깜짝 놀랐어요. 아유 목사님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시간에 목양시에 계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이 온다 기다려라 해서 기다려. 깜짝 놀라갖고 그러냐고 제 이름 아니요 원상호 아니냐고 그래. 맞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만나갖고 지금까지 주차 관리 팀장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2: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원상호 집사님은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지요. 방송 선교에 힘쓰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1: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참을 먹습니다. 참을 뭐 여럿이 먹으면 돈 많은 원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도는 했는데 저에게는 더 꾸준하게 일을 늘 주셔요. 우리 설비 동료들한테 야 원사장 너는 일이 어떠냐 그러면 나 일 괜찮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주셔갖고 난 늘 그래도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시네 고맙지 뭐야 이랬죠. 야 그래? 그거 의인의 일치 아니냐? 그래.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너도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내 심정을 알 거야. 그랬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전파 선교사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선교 헌금을 많은 했는데 저희한테는 10배 100배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접파 선교사님 어렵고 힘들지만 뭐 가입하셔서 하나님

0: 사랑하는 내 동생, 수십 년 전에 우리 부모와 형제와 헤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형이라고 찾아왔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음도 없었고 불교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를 갖다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모르고 그냥 형 나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는 한 번만 그냥 절하면 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에게 참 미안하고 또 너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동생 정말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다. 너희 가족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다시 만나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고맙다. 찾아와서 고맙다.
1: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지 못한 동생, 그 사랑하는 동생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형의 심정을 음성편지에 담아봤습니다. 원상호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0: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했으면 좋겠고요. 제 사업에 일금을 어렵고 힘든 교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었었어요. 어머니를 구원을 못했다는 게 참 제가 가슴이 늘 아프고 만약에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다면 하루빨리 우상을 접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원상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0: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신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이나 반사가 되는 물품을 착용해 주시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만 보고 걷지 말고 좌우를 살피며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 비켜가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의 무리한 횡단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보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이 캠페인은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입니다.
2: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교단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소재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은 예배에 필요한 음향장비의 수리와 교체, 교회 예배 환경과 사택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세상의 빛 이레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교회 재정 여건과 지원 필요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과 상담을 거쳐 지원 교회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종 YWCA가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세종 꿈의 교회에서 2026년 세종 YWCA 후원의 밤 말씀과 함께하는 제2회 찬양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회복,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양왕열 퀄텟과 현승원 전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Y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위치한 순복음 신당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조현호 선교사 초청 선교 전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신당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좋은교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림교회 남성 성가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좋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교회 창립 40주년 전성도 영혼육 성령충만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명예부원장 김원철 목사님입니다. 문의사항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금남면 장제길에 위치한 세종중흥교회가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종중흥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덕 한빛교회가 9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16기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중보기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 한빛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수원 침례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와 함께하는 마을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0: 은 부여수원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훈련원이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온라인 강의로 교단 총회 인증 선교 훈련 과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사항은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어의 샘이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원어 성경을 통해 보는 다락방 수훈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헬라어로 배우는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어의 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 아가페 합창단이 사역을 함께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전 서문교회에서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아가페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 해천교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에 들한 장찬희입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